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슬며시 살아나는 계절로 들어서고 있죠. 아무 생각도 하고 힘들었던 계절에서 이젠 사색의 계절, 가을의 문턱입니다. 더위에 지쳐 한동안 멈춰있던 우리 마음에도 솔솔 바람길이 열리고 사유와 좋은 생각들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9월 6일 9월의 첫 주일 아침 첫 곡은요.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 소녀입니다. 정말

0: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때 비로소 찾아오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피스녀의 라디오 에세이 은피스녀의 마음술래 만나보는데요. 고단한 일상의 걸음 잠시 늦추시고 내 마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안부를 묻는 그리고 치유와 평화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The Three Degrees When I Will I See You Again 감상하시고 은빛스녀의 마음술래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참 애썼다. 여름을 견디느라 참 고맙다. 가을이 오다니 참 장하다. 결실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니. 그런 가을표 기특한 마음 데리고 함께 술래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수녀의 마음 술래.

어느덧 바람의 결이 한층 서늘해진 가을의 문턱입니다. 창문을 열면 한여름과는 다른 공기가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오죠. 뜨거웠던 계절이 한 발 물러난 자리에 서면 마음에도 조금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문득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큰 시련을 겪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이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쳤기에 행복도 그렇게 갑자기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절망과 희망은 우리에게 오는 방식부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절망은 벼랑간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지만 희망은 문 앞에서 조용히 오래 기다립니다. 아주 작은 인기척으로는 때로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한 줄기 아침 햇살처럼 찾아오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어느 날 이상하게 밥 한 술이 먹고 싶고 한동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오래 닫아두었던 창문을 열어 바깥바람을 한번 맞아보고 싶어지는 마음. 어쩌면 희망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잘해볼까? 다시 한번 걸어볼까? 희망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다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다음을 따라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건너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알게 되죠. 행복은 희망의 끝에서 기다리는 커다란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희망을 놓지 않고 걸어온 그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요. 아침이면 잘 다녀와 라고 인사를 건넬 사람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별일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 너무 평범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희망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새삼 귀하고 소중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어쩌면 마음의 가난은 더 많이 무언가 비우려는 마음보다는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덜을 내려놓으면 그제야 들리는 것들이 있죠. 바람소리, 사람의 목소리, 내 곁에 오래 머물러줄 사람의 숨결, 그리고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작고 아름다운 희망 하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제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도 다음 계절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도 지나간 것들을 조금씩 놓아주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믿어보면 어떨까요? 절망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희망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한 걸음 나서는 순간 행복은 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함께 걷고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가을의 문턱에서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대 아직 희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행복도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겁니다.

리어카 헬로 어게인. 헬로 어게인. 다시 안녕. 살다 보면 이 다시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언제 마음이 편했는지, 정말 나는 행복한지 잊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헬로 어게인, 요즘 나 어떻게 지내지? 묻고 또 묻습니다. 마음에 자주 안부를 묻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내 마음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많이 했었지? 행복의 안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주일 아침 참 좋은 오늘의 은빛순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순의 마음술래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훈순의 에세이 행복의 안부를 묻는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9월을 시작하면서 희망과 행복의 안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로보, How can I tell her? 리타 쿨리지,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로브 How Can I Tell 리타 쿨리즈 아이들에더 Live While I Am In Love. 사람 사이 행복은 늘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놓아주는 것이 또 사랑일 때도 있고 많이 말하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도 더 깊은 사랑일 때도 있으니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잎이 미워서 너 가가 아니잖아요. 떠나보내야 할 때를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도 미련도 지나간 시간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붙잡아두지 않는 것. 잘 있을 자리에 놓아주는 것. 거기에서 사랑이 움트고 그 사랑은 행복을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리언 러셀 A Song For You, Dan Hill, Sometimes When We Touch.

리언 러셀, A Song for You, Then He'll Sometimes When We Touch.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길까요? 행복은 어쩜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아닐까요? 늘 움직이는 것. 그 가만히 머물지 않고 항상 움직이면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요. 행복을 느끼는 힘은 어떤 조건보다도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채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일요일에 함께하는 은빛소녀의 라디오 에세이 행복의 안부를 묻는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부 나눠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Leo Sayer, More Than I Can Say, Chris Thompson, If You Remember Me.

Let's say more than I can say, Chris Thompson, if you remember me. 만약 나를 기억한다면, 기억이라는 거.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고 어쩌면 기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웃고 울었던 평범한 시간들이 한참 뒤에야 기억 속에서 말합니다. 그때 참 좋았어 라고요. 어쩌면 훗날 그리워할 행복도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Roberta Flack, Donny Hathaway, Where is the Love? Albert Hammond,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로버트 플락, 도니 해서웨이, Where is the love? 알버트 하먼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오늘은요, 가을의 문턱에서 행복의 안부를 함께 물어봤습니다. 절망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탁 알아차리지 못하게 정말 삶을 뒤흔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희망은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찾아오는 것이 희망이 아닐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도 모르게요. 그런데 그 희망이란 것이 어느 순간 행복이란 얼굴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에는 이름을 금세 붙이면서도 행복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아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행복도 그래서 자주 안부를 물어줘야 하지 않을까. 행복아, 너 잘 있니? 너 지금 어디쯤 있어? 라고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행복의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가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피부 브라이슨, If ever you are in my arms again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아름답고 친숙한 자연의 노래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휴식을 선물받은 기분인데요. 사람들 귀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새소리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 짝을 찾는 구애의 세레나데, 또 둥지를 지키려는 경고의 시그널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새들은 시종일관 기분 좋은 소리로 표현하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그런 대화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하루도 한결 평화롭지 않을까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성가 주님 자비는 크시옵니다. 들으셨어요? 세다 아밀카라얀이 노래했습니다. 조셉 니콜라 판크라스 로아이에의 건반 작품 사랑스러운 여인 들려드립니다.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또 역사 안에 오늘은 9월 6일이죠. 9월 6일에 있었던 다양한 음악적 사건 이야기들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작품의 주인공은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브람스는 사실 뭐 클래식 음악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혹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를 보수적인 작곡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진보적인 작곡가로도 생각합니다만 그의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음악학자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거 음악의 역사에 대한 아주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는데요. 단순히 많이 안다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통찰력은 특히 1600년 무렵부터 그가 살고 있던 1800년대 중반까지 약 250여 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음악이 태어나서 발전해 왔다는 그런 자각을 혹은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 특별한 무엇, 그 위대한 유산이 이제 끝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곧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절박한 위기감 같은 것을 함께 느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람스는 한편으로는 더욱더 과거의 빛나는 유산, 독일 음악의 유산을 연구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종말을 막기 위해서 혹은 더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아주 주의 깊게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을 썼다가 파기하고 고쳐 쓰고 또 오래도록 걸려서 작품을 썼는데 그러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은 모두 이런 역사적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곡가로서 그의 최초의 대작이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한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독일 레퀴엠입니다. 이 독일 레퀴엠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틴어 레퀴엠의 전래문이 아니라 그가 직접 독일어 성경에서 가려 뽑은 구절로 만들어진 일종의 산자를 위한 혹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레퀴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보다 2세기 넘게 앞서서 하인리 슈츠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후배 작곡가들을 거쳐 바흐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전통입니다. 바로 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슈츠에서 시작해서 바흐를 거쳐 그 자신이 이어받은 거대한 독일 음악의 전통 안에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람스가 이 독일 레퀴엠에서 고른 독일어 텍스트는 슈츠나 바흐가 많이 작곡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같은 가사에 두고 이 세 거장이 음악을 붙인 걸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작품은 바로 독일 레퀴엠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라는 곡, 거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이 곡은 독일 레퀴엠 중에서도 특히 매우 고풍스러운 작품입니다. 워킹 베이스 위에서 모방 대위법으로 포문을 열고

그다음에 악보 표기법조차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흰색 정량 기법법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리고 이 푸가가 펼쳐지는 부분은 마치 핸델이나 바흐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 음악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완벽하게 녹여내서 19세기 당시의 현대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5번이죠. 그 중에서 여섯 번째 곡,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부분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미할 볼레가 독창을 맡았고요. 프리더 베르니우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실내합창단 슈투트가르트 고전 필하모니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곡,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Denn wir haben hier keine bleibende Stadt 들으셨습니다. 바리톤 미할 볼레의 노래였고요. 프리더 베르니우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실내합창단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고전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또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브람스는 이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면모를 갖춘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엔베르크 같은 작곡가는 브람스의 진보적인 측면에 주목했던 것이겠죠. 네, 이어서 9월 6일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음악 이야기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브람스 음악을 들었는데 브람스와 비슷하게 옛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의 계승 그리고 민요를 널리 수집해서 민속음악의 요소를 음악에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만들어냈던 영국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랄프 본 윌리엄스죠. 랄프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1910년 오늘 초연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대가인 토마스 탈리스의 이 성악 작품, 교회 음악 작품에서 이 주제를 가져와서 만든 환상곡인데 이미 초연 때부터 사람들은 이 음악은 도대체 좀 너무 익숙한 고풍스러운 음악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성적인 음악인지 헷갈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다양한 면모들이 잘 녹아든 그런 본 윌리엄스 음악의 완성을 알린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고전적인 명연이죠. 존 바비롤리와 함께 심포니아 오브 런던이 연주합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심포니아 오브 런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초연된 중요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황제 티투스의 자비 라 클레멘자 디 티토 오페라가 1791년 오늘 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초연됐습니다.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해죠. 1791년 이 해에 모차르트는 그동안 어려웠던 가게를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마지막 해 오페라만 해도 마술피리와 황제 티투스의 자비 두 곡을 썼습니다. 이 황제 티투스의 자비는 새 황제 레오폴트 황제의 이 보헤미아 국왕 대관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의뢰받은 작품인데 정말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급하게 썼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오페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시간에 맞춰야 되는 곡이니까 그렇죠. 프라하에 가는 마차 안에서도 쓰고 심지어 프라하에 도착해서도 계속 작곡을 해서 간신히 완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세리아 자체가 이미 모차르트 시대조차 좀 낡은 방식이었고 또 여기에는 카스트라토 배역이 등장해서 현대적 정서와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또 레치타티보는 시간이 없어서 제자인 쥐스마이어가 썼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모차르트 작품, 모차르트의 그 중후기 오페라치고는 오랫동안 좀 잊혔죠. 잊혔다기보다는 무시당했다고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널리 연주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모차르트 후기에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위대한 음악을 한 시간 이상 들을 수 있는 오페라라는 점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곡에서 흔히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많이 꼽는 1막 끝부분에 오중창과 합창 들려드립니다. 황제 티투스의 자비 가운데서 아 보살펴 주세요 오 신들이여 네 콘세르바테 오데이 들려드립니다. 막달레나 코제나 크리스틴 라이스 리자 밀레 존 렐리어 이런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하고요. 찰스 마크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황제 티투스의 자비 라 클레멘자 디 티토 가운데서 1막 마지막 오중창가 합창 아 보살펴 주세요 신들이여 들으셨습니다. 막달레나 코제나 크리스틴 라이스 리자 밀레 존 렐리어의 노래였고요.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밖에도 불세출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도 오늘이 생일이네요. 1부 마지막 곡은 필립 야콥 리틀러의 칠성부 차코나입니다. 아타우스 17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0: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 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건지섬의 미뉴즈 보라네 책이 끝났다 들려드렸습니다. 폴 힐리어의 노래 하프 콘서트가 함께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클라레네 소나타 이플랫 장조 가운데에서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립니다.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프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주 가운데에서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렸습니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페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새 음반 골라봤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함께 들어볼 첫 번째 새 음반은 베토벤입니다. 빅토리아 뮬로바와 알라스데어 빗슨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사이클이 이제 세 번째 음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빅토리아 뮬로바는 본래 다 아시다시피 철의 여제처럼 보였던 폭발적인 어떤 테크닉과 열정으로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이런 곡에서 눈부신 연주를 들려준 비르투오스였는데, 중년으로 접어든 후에 이 바로크 바이올린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바로크 활과 거티언으로 무장한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또 다른 음악을 탐구해서 양쪽 세계를 모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연주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음악적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사이클은 이 당대 바이올린과 베토벤 당대 혹은 당대 카피의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항상 얻었는데, 이번 새 음반에는 소나타 2번과 10번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2번 아주 초기 작품과 마지막 소나타 10번을 함께 넣어서 또 비교가 또 대조를 이루도록 한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뭐 첼로나 피아노 소나타에 비해서 이게 젊은 시절에 집중적으로 썼죠. 단 한 곡의 예외가 바로 10번입니다. 10번만이 중년 베토벤의 어떤 여유랄까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뮬로바는 이번 음반에서 2번에서는 1805년제 말터 피아노의 그 카피를, 10번에서는

99년에 만들어진 그라프 모델의 카피를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스데어 비트슨이 연주하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1805년에 만든 것과 19년에 만든 피아노가 뭐 다르겠는가 싶지만 베토벤이 살던 시대는 피아노란 악기가 가장 급박하게 빠르게 변하던 시기여서 이 정도 시기면 굉장히 다른 악기입니다. 음역이라든가 뭐 다이내믹스라든가 모든 면에서 달라진 악기인데요. 그런 만큼 두 곡의 어떤 대조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뮬로바의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다채로운 음색과 예리한 뉘앙스, 그리고 알라스테어 비트슨과 뮬로바가 보여주는 그 긴밀한 앙상블, 또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이번 음반에도 매우 인상적으로 담겼습니다. 오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가운데 1악장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면 이 10번 1악장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유머 감각이 풍부한 악상들, 그리고 뮬로바의 한 바이올린 음색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은빛 음색의 비브라토는 어떤 장식의 요소로 제한적으로 쓰면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썼고요. 그런가 하면 코다에서 만들어지는 그 절묘한 음색, 또 뮬로바의 절제된 메짜 보체 같은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립니다. 빅토리 뮬로바와의 바이올린, 알라스데어 비트슨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렸습니다. 빅토리의 뮬로바의 바이올린, 알라스테어 비츠네 포르테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예, 저는 이 10번 소나타 첫 악장의 그 띠리리리 하고 처음에 그 선율이 나올 때가 항상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강한 인상을 받곤 하는데, 빅토리아 뮬러바가 이렇게 절제된 듯 은은한 음색을 들려주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확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쾌하게 또 발랄하게 바뀌는 모습은 언제 들어도 참 인상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모차르트적이고 가장 오페라적인 바이올린 소나타 2번도 좋은 연주인데 기회 되면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뮬러바와 비트슨의 베토벤 사이클도 거의 완성되었죠. 아마 전집으로도 출시가 될것 같은데요. 다음번 도전은 또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와 그가 이끄는 단체죠. 이 파지올리니가 드디어라는 말을 해야겠어요. 드디어 몬테베르디의 1610년 전역기도, 우리가 흔히 성모 마리아의 전역기도라고 부르는 작품이죠. 베스프로 델라 베아타 비르지네를 녹음했습니다. 제가 드디어란 말을 세 번이나 쓴 이유는 이 로버트 홀링워스와 이 파지올리니가 바로 이 시기, 르네상스가 마감되고 바로크 시대가 시작되는 이 17세기 초반, 그것도 이탈리아 음악에 정말 특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몬테베르디의 다른 전역기도 모음 음반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로마 악파나 베네치 악파의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도 가브리엘리라든가 또 베네볼리 이런 작곡가의 음악으로 내놓는 것마다 정말 어떤 학구적인 깊이와 풍부한 상상력, 프로그램 기획 능력, 탁월한 앙상블을 아울러 갖춘 그런 연주를 들려주었는데, 이런 단체에게 몬테베르디의 1610년 전역기도는 거의 뭐랄까요? 최종 목표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봤는데 역시 그렇게 명연이 많은 연주가 많은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면도 많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듣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연주입니다. 먼저 당대 북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던 좀 높은 피치를 골랐어요. 대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마니피캇과 이런 두 곡인가요? 르네상스 그 당대 기법보다 4도 낮춘 낮은 음고를 써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뤄냈습니다. 성부당 악기 한 대의 아주 최소 편성 연주여서 정밀한 앙상블이 더욱 돋보입니다. 마니피캇은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만 연주했습니다. 어차피 이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 전역기도는 일종의 포트폴리오인 동시에 구직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곡을 뽑아다 쓰도록 만든 곡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이렇게 전곡을 콘서트 작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거지만, 워낙에 기념비적인 걸작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콘서트에서도 전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 전역기도, 1610년 전역기도를 많이 연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1610년 전역기도, 이른바 성모 마리아의 전역기도 가운데서 저는 맨 끝에 붙어 있는 이 칠성부 마니피캇을 준비해 왔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이끄는 이 파지올리니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1610년 저녁 기도,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파트죠. 마니피카트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지휘하는 이 파지올리니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파지올리니는 아마 내년이 창단 40주년일 거예요. 이제 40주년, 사람으로 치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든 단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980년대, 벌써 그것도 40년 됐네요. 80년대에 가디너나 뭐 앤드류 페롯이나 이런 선구자들이, 따르동쿠르도 있었죠. 몬테베르디의 이 1610년 저녁기도를 연주하고 녹음하면서 여러 가지 연주상의

문제들, 논쟁거리들, 해석상의 논점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와 토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치 바로크 후기 음악에서는 바흐가 모든 그 연주 관습이라든가 해석의 논의에서 출발점이 되듯이 이 초기 바로크에서는 바로 이 몬테베르디, 그 중에서도 한 곡만 꼽으라면 바로 이 1610년 저녁 기도가 모든 연주상의 논의와 토론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파지올리니가 내놓은 자신들만의 해석, 자신들만의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답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 파지올리니가 이런 연주 해석이나 연주 양식상의 어떤 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축적된 성과를 하나로 엮어서 들려준 건 틀림없는 듯합니다. 다른 오디시 도미누스나 딕시트 도미누스 같은 곡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집시남작 Der Zigeuner Baron 서곡 골라봤습니다. 요하네스 빌트너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모든 도로에는 유턴하는 곳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침착하게 가다가 유턴 표지판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 망하거나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돌아올 곳만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9월 6일 주일 첫 곡으로 좌회전의 예행 연습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요, 방향을 잘못 들었다는 거 깨달을 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거나 언젠가부터 오해가 커져버린 뭐 관계도 있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요, 확인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뒤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다음에 답이 아니요! 라면 하나씩 뭐 바꿔보는 거죠. 당장 뭘 그만두고 헤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바꾸고 미뤄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요. 중요한 거는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가야 할 지점 놓치지 않는 거,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 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 상상.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시트콤 보면 우리 그런 장면 있잖아요. 초보 운전 시절에 길 잘못 들어가지고 막 저기 부산까지 가는 거.
1: 저 생각나요, 그 장면.
0: 어, 그래요?
1: 아니, 안문숙 배우님이 하셨던 역할.
0: 되게 재밌었잖아요. 결국 못 끼어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아, 근데 저 오프닝 하면서 저도 운전할 때 사실은 이렇게 잘못 들어가거나 전 또 내비 잘 안 보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러면 에이 뭐 유턴하면 되지 뭐. 맞아요. 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반성한 게 삶에선 그게 안 될까. 그게 뭐 잘못하면 그렇게 자책을 하고 저 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허윤희 리포터님은 뭐 이렇게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때 부산까지 가시는 거죠.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1: 부산까지는 안 그럼 대전까지 갔나 뭐 이런.
0: 그럼 그럴 때 아유 내가 이렇지 이러시나요? 아니면
1: 아니 길은 나올 거야. 뭐 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 물론 좋다. 당황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취재 다닐 때 차량보다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닐 때. 방향 잘못하기도 하고 아. 지하철 역을 그 놓치기도 하고 요즘 그런 일이 많긴 한데 뭐 반대로 가면 되고 다시 가면 되고 오. 요즘에는 그 누르고 역무원께 말씀드리면 네. 금방 열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아. 이제 바꿔서 탈 수도 있고 처음에는 네. 돈을 다시 개차를 하고 나가기도 했었어요. 돈을 더 지불하고 방향 잘못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취재처에 죄송합니다. 조금 늦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도 실수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우리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빨리 해서 다치고 이러는 것보다.
0: 그래, 예. 맞아. 여유롭게.
1: 그리고 운전을 할 때는 내비를 잘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0: 어려워요.
1: 어려워요. 어려워요.
0: 내비 보는 거. 전 너무 헷갈려서. 네.
1: 이게 200m 남은 어?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0: 나랑 똑같다.
1: 그쵸, 그쵸. 네. 그 놓치고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네.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턴하는 데가 있고, 뭐 길은 통한다고 하고.
0: 그래. 그쵸. 맞아. 그러다 또 새로운 맛집을 발견할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좋은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네. 네.
0: 그러니까 모든 삶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빨리 안 하면 왜 아, 아직도 못했어 막 이런 생각하고 또 아이한테도 뭐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래야 된다는데 참 그게 안 돼요. 그게
1: 말만 쉬어요. 네. 정말

0: 아, 오늘부터 좀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운전처럼, 돌아가면 돼. 아유, 뭐, 유턴하면 되지. 모든 길에는 유턴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삶을 대하면 좀 여유롭지
1: 네.
0: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나를 막 밀어 제끼는 막 너무너무 막 타이트한 삶으로 만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좀 느긋하게 괜찮아라고 외치시면서 좀 편안한 평화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어떤 분이죠?
1: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 이선준 학생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어머니가 급성 심부전으로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요.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거든요. 요양원에 계신 외할머니를 빼면 지금
0: 네.
1: 같이 살고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었는데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쓰러져 돌아가셨고 지금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 위탁가정에 거주 중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위탁가정까지 가게 됐는데요. 몇 년간은 살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이기도 해서
0: 네.
1: 청소년이기도 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학업 적인 그런 부분에 학습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기도 해서
0: 네.
1: 영어 과목은 혼자서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해왔던 친구거든요. 근데
0: 네.
1: 다른 과목에 특히 이제 수학 과목에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선준 학생에게 그 학습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위한 그런 후원도 있었으면 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영어 과목을 사랑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고민 중이긴 한데 또한 가지는 엄마가 열심히 챙겼던 요양원에 계신 외할머니를 정말 쉽지 않은데요.
0: 네.
1: 2시간 거리를 가기도 했대요. 쉼터에 있을 때는 왕복 4시간 거리인데 예, 거기
0: 대단해요.
1: 있는 계시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하는 걸 엄마처럼은 못 챙겨드리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셨던 자리를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특한 효선이기도 해서 여러분께서 도움 주시는데 기꺼운 도움, 기꺼운 나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0: 선준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건지 뭐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0: 네.
1: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가족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선준이도 오늘 방송 마지막 후반부에 그 희망을 이야기할 때 본인의 그 심장 질환을 아직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해 주거든요.
0: 네, 불안할 것 같아요.
1: 그쵸,
0: 본인도.
1: 그쵸.
0: 네.
1: 계속 이어서 할아버지의 죽음, 또 엄마,
0: 어머니.
1: 이걸 차례로 보고 있기
0: 맞아요.
1: 때문에, 선준이하고 엄마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엄마가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니 고개를 떨구셨고 바로 쓰러지신 거예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고 심폐소생술을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결국은 심장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0: 네.
1: 그 순간에 30분 정도를 더 CPR을 해보겠다는 의료진의 얘기를 듣고 선준이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혼절을 했고 예,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해 들은 건데요.
0: 이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진짜 몸이 놀란
1: 그런
0: 거예요.
1: 거예요. 그런 거예요.
0: 네.
1: 17살, 그러니까 작년이면 16살인 거잖아요. 그러면
0: 16살이 이걸 받아들이고
1: 그러니까요.
0: 이거를 이해하고 뭐 어쨌건 이 현실을 뭔가 내가
1: 받아들이고
0: 네
1: 처리하는 게
0: 쉽지 않죠.
1: 어머니의 진단명은 급성 심부전이었고요. 외할아버지도 심장 질환으로 3년 전에 돌아가신 것을 봐서는 목에 유전 질환으로 이제 파악을 하신다고 했고요. 할아버지, 엄마, 선준군 셋이서 살다가 이제 두 분이 차례로 이렇게 떠나시고 선준 학생 혼자 남겨진 건데요. 할머니는 선준이 초등학생 때부터 요양원에 거하고 계시대요. 유방암이시고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시긴 한데 사람은 다 알아보시고요. 목소리가 조금 작긴 하셔도 그래도 이름을 이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실 만큼
0: 네.
1: 손주는 알아보시기는 하는데
0: 오.
1: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0: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1: 네.
0: 엄마를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방송을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할머니를 찾아뵙는 걸 할머니를 위해서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그리운 거구나. 선준이가 가족이 그리운 거구나라는 생각도
1: 맞아요.
0: 들고요. 누군가의 울타리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저희가 정말
1: 맞아.
0: 큰 차이가 날것 같아요. 늘
1: 가족을
0: 울타리
1: 내가 보러
0: 속에.
1: 간다. 나도
0: 네네,
1: 가족이 있어.
0: 있다.
1: 네,
0: 예.
1: 그렇네요.
0: 울타리가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좀 직접 마주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물론 이제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데
1: 네.
0: 심리적으로도 딸을 잃으신 거잖아요. 나를
1: 맞아요.
0: 찾아오던 음식을. 네.
1: 걱정돼요.
0: 네, 그런 할머니가 또 할머니만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심리적인 것까지 어려워지시면 할머니 증상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든 주말에 최선을 다해서 찾아뵈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취재 이틀 전에도 할머니 뵙고 왔다고 저 알아봐 주세요. 뭐 엄마 아니 할머니 뭐좀 사다 드려? 뭐 이렇게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뭐 그런 존칭으로 뭐 얘기를 해 주는데 네돈 쓰느니 네가 와 주는 것만도 고맙다라고 하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얘기랑 그 남은 가족 할머니에 대한 얘기 엄마의 자리를 이어서 계속 보살피겠다는 바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급성 심부전이에요.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멈춘 거라서 병원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CPR을 해도 안 돌아오면 사망으로 간주를 한다 해갖고 일단은 30분을 더 해보겠다는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은 사망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네. 그래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혼절을 해갖고 기억도 잘안 나고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같이 지냈고 이제 서로 아끼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이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모습 이미지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약간 결국에는 이제 슬프면은 뭐 세상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세상은 굴러가니까 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니까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니까 다 자연스럽게 슬픔은 좀 옅어지는 거예요. 엄마랑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신 게참 고맙죠. 사실은 제 이름을 알고 제 모습을 알고 그냥 뭐늘 하시던 대로 하세요. 막 땡땡아 막 하면서 웃으면서 다가오시긴 하시는데 엄마랑 이제 계속 들렸어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들리면서 엄마가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이어야죠, 그거를. 엄마가 이제 할머니 반찬 같은 거막 챙겨주고 그러셨어요. 이제 막 좋아하시는 거. 뭐 사다 드려 하니까는 너 돈으로 먹을 돈이면은 내가 사고 만다 하면서 그냥 몸만 와주면 고맙다. 그냥 같이 얘기만 하는 거에 고맙다. 이러면서. 사실상 엄마의 자존심이에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이제 요즘에는 잘못 가긴 하지만 그때 쉼터에 있었을 때는 2시간 걸렸어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은. 잘 보살펴 드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선준군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진짜 상상도 안 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그리고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좀 돌봐주는 분들 계셨을까요?
0: 어머니와 둘이 살던 그 집에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미성년자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친구 집에서 거하다가 그 친구 아버지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네요.
0: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근처 청소년 쉼터에 자리가 나서 또 옮기기도 했었고요. 장기적인 주거를 위해서 이제 현재는 위탁가정에 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장은 4년 정도 아마 거주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1: 네.
0: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됐고 관할 통장님을 통해서 천주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인근 본당인 이제 빈첸쇼 회와 연결이 됐고 지금은 그때 인터뷰 때도 자매님들이 세 분이나 오셔서 어머니처럼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애써주시더라고요. 성당에
1: 다행이네요.
0: 이런 도움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가까운
1: 맞아요.
0: 곳, 예, 곳곳에
1: 그럼요.
0: 지역 복지관도 있고 물론 주민센터도 있지만 그 신앙 안에서의 어떤 나눔은 더 또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밀접하고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0: 든든한 마음이 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1: 어제 이어 오늘은요, 어머니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후 혼자 남겨진 고등학생 이선준 군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선준 군이 어머니랑 할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들었던 곡이라면서 신청한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0: 17살 남학생이 신청하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1: 그래요? 뭐죠?
0: 청취자 여러분들도 놀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래인데,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거든요.
1: 아, 정말 할아버지 엄마를 위한 곡이네요.
0: 그러니까 편안했던 때,
1: 아,
0: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던 때로 그냥
1: 그래. 행복했던 순간.
0: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들었던 노래예요라고만 했는데, 아,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구나. 든든한 울타리가 있던 때구나. 뭐 이유는 선준 학생이 저는 막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막그 신나는 뭐 랩이 있고 막그 빠른 비트의 이런 곡보다는 뭐 서사가 있고 시적인 가사가 있고 잔잔한 노래가 뭐 잔잔한 노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유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냥 노래가 곧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노래에 그분의 삶이 다 담겨 있고 어떤 뜻으로 좋아하는지를 듣다 보면 아, 이런 마음이구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선준 학생에게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던
1: 순간
0: 지점에
1: 맞아.
0: 할아버지와 엄마와
1: 엄마가
0: 같이 들었던 노래가 아닌가.
1: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도 그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0: 맞아요.
1: 있는 거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노래가 바로 생각이 나겠죠. 네.
0: 현인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한 화법으로 막 노래 부르시는
1: 맞아요,
0: 걸로 알려져
1: 맞아요.
0: 있는
1: 네.
0: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사는 그 신라 시대 뭐 그때로 이렇게 뭐 신라 시대를 그리워하는 어떤 서정적인 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뭐 물론 그래서도 좋겠지만 그런 서사가 있는 곡이어서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곡그 노래를 엄마는 별로 트롯을 좋아했 어떤 분은 아닌데
1: 네.
0: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같이 들었던
1: 들었겠지, 맞아요.
0: 그런 곡으로 기억을 하네요.
1: 엄마가 정말 효녀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어,
0: 그렇죠.
1: 보니까.
0: 그렇죠.
1: 네.
0: 내 마음의 노래 사상 최초 17살 청소년이 신청하는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 노래 사연 우선 선준 학생에게 들어보시고요. 그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좀 옛날 건데 이거는 엄마랑 할아버지랑 현인의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같이 들었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 요즘 노래들 아시잖아요. 약간 트렌드 노래들 들으면은 빰빰하고 막 신나고 하는데 저는 좀 잔잔하고 약간 그 시대의 이 로망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배경이 있고 그 배경 서사가 있고 시대가 묻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시처럼 써놨고요. 노래가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화랑도의 추억이여 그립구나라는 가사가 있어요. 화랑도가 뭐야? 가수분 이제 현인님이 뭐 그분이 이제 부르시는 창법 그게 굉장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뭐 약간 유니크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 최애입니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걸 보는데 엄마가 그때 자연스럽게 옆에 있었어요. 그때가 다 같이 식사를 하던 때였어갖고 딱 들었는데 뇌리에 남은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았던 때죠. 네, 할아버지가 이제 건강하셨어갖고 그때는 할아버지가 그 트로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엄마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즐겨 들었어요, 같이. 왜냐면 같이 들으니까.

0: 선준 학생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신청한 노래였죠. 현인의 신라의 달밤, 이선준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어머니를 급성 심부전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 이선준 군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한순간에 잃은 슬픔은 글쎄 어떻게 추스를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선준 군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한다는 얘기 듣고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서 힘내는 거겠죠?
1: 그렇죠. 본인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0: 네.
1: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에 흥미가 생겨서 또 혼자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는 걸 보면서 엄마가 극 칭찬을 해주시는 그 순간을 아이들은 생각보다 깊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신나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학도 사실은 더 어렸을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영문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현실이 이제 닥치다 보니까 뭐 영어를 잘하는 컴퓨터 공학도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도 네. 벌고 싶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과목의 성적을 좀 올려야 해서 예, 그런 학습 지원을 좀 지금은 교재만 갖고 혼자 막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죠. 수학 공부는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뭐 당연한 지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누구한테 뭐 해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런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교구 한국순교성인성당 빈첸시오회에서 어머니 장례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준이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0: 네.
1: 대학 진학과 진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 학생에게 나무에 물을 주듯 다양한 조건이 필요해서 성장을 하듯이 이 성장하는 이 친구에게 많은 후원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준이도 엄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어른이 되겠다. 말을 아주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예, 자존심도 세고 이런 네. 친구여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본인의 꿈을 얘기하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 일이 되고 싶대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실 그런 평범함이 어렵기도 한 건데요.
0: 맞아요.
1: 어떤 꿈을 꾸든 그 영어에 대한 공부 그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좀 더 플러스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그런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0: 네.
1: 선준이 영어를 좋아하는 얘기부터 들어보죠.
2: 초3 때 이제 제가 외국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를 이제 자막 없이 듣다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외워갖고 3학년 영어 시험 때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 갖다가 엄청 칭찬을 해줘서 그때 기분 좋은 기억 때문에 계속 좋아하면서 이제 지금도 좋아하고 있죠. 그냥 혼자 제가 교재만 사서 따로 교재로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수학을 당장 끌어올리겠다는 그 욕심이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좀 아직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죠.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은 건 있죠. 도와준다는 건 상대가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제 힘으로 올라가서 혼자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일단은 전 그래도 그게 인생이라 생각을 해서.
3: 시설에 갔을 때 팀장님이 아주 밤 늦은 시간에 학생이 혼자 내려와 있었나 봐요. 왜 잠이 안 와?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호자도 필요한 나이에 혼자 남았다는 고립감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세상에 혼자 남아졌다. 저희는 이제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학기하고 내년 수능 전까지 9월까지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왜 나무에게도 햇빛과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이 가장 필요할 때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2: 학교 잘 되고 공부 잘 되고 저는 사실 꿈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평범한 직장인 1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연도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과거 보지 말라는 말을 했거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전 내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일을 보면서.
0: 내일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선중근 이야기에서 상실의 슬픔보다는 그래도 씩씩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중근이 마음에 어떤 희망을 품고 있길래 이렇게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걸까요?
1: 그 나이에 비해서 어려움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훈련하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0: 그럴 수도
1: 해요.
0: 있겠네. 빨리 성숙해진 걸 수도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0: 네.
1: 그런 이제 어떤 충격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는가는 사실 온전히 본인의 몫인데요.
0: 네.
1: 그걸 침잠해 있거나 왜 나만 이래라고 원망하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큰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희망 이야기에서는 좀 놀라운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는데 할아버지와 엄마 모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도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아프대요. 막 이렇게 조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0: 어이구.
1: 고무줄로 이렇게 세게 피가 안 통하도록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해서
0: 그거는 가봐야 되는 것 같은데, 병원에.
1: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들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0: 네.
1: 네. 심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꾸 이제 걱정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 있지 않으려고 한대요.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예. 일단은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에 집중하면서 슬픔을 좀 덜어내려고 노력한다. 툴툴 좀안 좋은 건 털어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른들이 좀 어느 정도 살고 나서 하는
0: 얘기죠.
1: 그렇죠.
0: 네.
1: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선준 학생에게 있었던 건지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게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걱정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 예, 그런 바람을 희망 이야기로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좀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안정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때 울자. 아무튼 지금 울고 싶긴 한 거예요. 그쵸? 예.
0: 맞아요. 근데 슬프지만 자꾸 딴 생각으로 바꾸려고
1: 네,
0: 노력하는 것
1: 스스로를
0: 같아요.
1: 환기시키는
0: 맞아요,
1: 건데요.
0: 맞아요.
1: 슬플 때는 그냥 막 슬퍼도 되고, 뭐 그럴 만큼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입니다. 선준 학생의 희망 이야기입니다.
1: 그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건데 제가 심장에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여기 가슴 부분이 좀 쪼인다 해야 되나? 뭔가 그 고무줄로 갖다 이렇게 팽팽 묶어놓으면 따가워요. 그거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족 대물림인 것 같은데 뭐 그게 희망인 거죠. 그거에 멀쩡히 살아가는 게제 희망인데 마음 걱정이 제일 줄이는 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왕 걸린 거 생각할 거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마인드. 그렇게 해야 제 몸에 좀더 이롭고.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사는 거죠. 원래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엄마라는 버팀목이 있었으니까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좀 혼자 있었으니까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 방식을 똑같이 구현했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정신 차려갖고 일한 다음에 안정 있을 때 울자.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인 거죠. 건강하자.
2: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선준 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대학 진학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선준 군의 꿈을 지원하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10-1009-810-1009 가운데 1009-1009 두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1009-810-1009 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2: 네, 우리 선준군 사실 엄마하고만 그동안 자랐었잖아요. 엄마하고만 살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을 거고 또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 왜 나는 가정 환경이 다르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티안 내고 또 워낙 효자니까 엄마가 혹시라도 그런 아빠 얘기를 하면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난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괜찮아. 막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한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것도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기절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슬퍼하는 티를 안 내는 거는 그렇게 단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답게 좀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기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얘기만 하는 친구거든요. 기특하면서도 너무 안쓰러운 우리 선준군이 부족한 수학 공부 좀 잘해서 원하는 좋은 대학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나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은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0: 네,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2: 노래 듣고 올게요. 브로콜리 너마저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지난번 모의고사, 이번에도 역시 영어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엄마, 아들 최고지? 가만히 말해보지만 엄마의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17회 동안 매일 듣던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기억 속의 엄마 얼굴과 엄마 목소리가 벌써 희미해지는 걸 느끼며 속상해집니다. 아들 잘했어, 기분 좋다 라고 말하는 엄마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급성 신부전으로 엄마를 잃고

혼자 남은 나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하루 제법 잘 지냅니다만 그래도 형편이 형편인지라 수학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 앞으로 나오는 생계급여로는 한 달에 2, 30만 원씩 하는 학원에 등록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남았다고 내 꿈까지 놓진 않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는 모습을 엄마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던 어머니를 잃고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이선준 학생.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지만 교육비가 부족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파울!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으로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 모짜리 담당인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소 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보면 좀 선선한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아 진짜 가을이 오나? 라는 기대감을 낳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낮에는 좀 너무 좀 더워서 아직 여름이 아직 안 갔구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 안에서 어쩌면 이제 곧 있으면 나무에도 그렇고 열매들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는 시간이 와서 그 시간 안에서 또 하느님께 또 이러한 맛있는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한 찬미를 드리는 시간들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18장 안에서는 이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또 용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죄 지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용서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서 특히 유다교의 내용들과 좀 비교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이나 좀 더 유다교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가운데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교에서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 이 유다교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이 죄를 어떻게 없앴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좀 보지요. 유다교에서는 기원 후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삶의 양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 죄를 없애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제물을 바칠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 자신의 삶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죄를 없애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먼저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죄를 없애는 방식 이걸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속죄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야 라고 사실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이야기 헤아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한다 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이는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께 이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십계명의 이 규정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 죄를 평생 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시겠지만 용서의 하느님이시고 자비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교에서의 속죄 방식을 본다면 하느님께 지은 죄를 없애는 속죄를 위해서 몇 가지 형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형식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레위기 4장부터 5장은 이러한 속죄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의 순서를 보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 속죄 제물을 도살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다가 피를 뿌리고 또 그 속죄 제물을 불로 태워서 기름을 불사르짐으로써 이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 함께 나눠 먹는 것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방식 안에서 속죄 제사를 바치면서 죄를 없앴던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이제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줍니다. 이 안수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데
이 피 흘림은 제 대가가 바로 죽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규정된 장소, 이 번제단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게 되는데 이 피가 죄를 덮어서 용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의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들을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하느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경우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뉘우치고 또 그 죄를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를 없앴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속죄 제사의 방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다교는 기도와 자선, 선행들을 통해서 속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호세아서 14장 3절의 말씀들을 해석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호세아서 1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납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입술을 바친다는 것, 이것이 곧 기도인데 기도가 제사를 대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속죄 방식은 기도의 형식으로, 즉 제사를 지내던 방식이 이제 기도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하루에 세 번 회당에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의 제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 유다교를 이끌었던 랍비 요한엔 벤 자카이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한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선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주는 속죄 행위라고 요한은 벤 자카이는 가르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교는 속죄는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 또 자선, 선행, 그리고 율법 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면 이런 어떤 기도와

또 자선? 선행이면 되겠지만 내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해 주지 않으실 정도로 이 내 이웃에 대한 건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거나 정결법을 어기는 등 하나님께 지은 죄는 개인의 테슈바, 즉 개인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용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 사기, 모욕 등은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온전히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즉 내 형제에게 재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화해해서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대방에게 입혔던 피해들이 복구되고 회복된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그냥 기도만 했다고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대속죄일, 그때는 이제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대속죄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대속죄일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하고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죄를 단순한 잘못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관계 손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단절, 하느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진정한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정한 회개의 중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해보죠. 만약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라는 사람이 끝까지 용서를 해주지 않고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교의 율법, 그 할라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할라카의 규정과 마이모니데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해자가 배상을 완료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음에도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책임의 무게는 가해자에게서 피해자에게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 유다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세 번에 대한 용서가 원칙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다면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 몇 번까지 용서를 구해야 하냐면 세 번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갔는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에는 가해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세 명의 사람을 증인으로 대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세 명의 사람도 보통의 지인이나 존경받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의 경우는 단순히 횟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지 공동체 앞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횟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존경받는 공동체 일원을 뭐 세 명이나 데리고 가서 막 간청을 해서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용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가해자가 할 수 있는 테슈바, 즉 회개 의무를 다했다면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타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외면한 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타인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끝내 외면한 피해자는 잔인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다교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나타난 이야기 중 하나죠.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대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에서 이야기한다면 율법은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복하기 위한 즉 행동과 용서를 청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회개 행위들이 동반돼야지만 그 죄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한 죄의 용서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른 Please Forgive Me 들으시고요. 또 필 콜린스가 부른 Against All Odds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른 Please Forgive Me 이를 듣고 오셨고요. 또 필 콜린스가 부른 Against All Odds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에게 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세 번 정도 다른 사람들을 대동해서 용서해달라고 청원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반대로 세 번을 했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피해자, 용서하지 않은 그 피해자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피해자가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요. 특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험담이나 거짓말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이 말은 어떻게 돼요? 말을 한번 뱉으면 주저담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엎어진 물처럼 완벽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굳이 용서할 의무가 없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떤 납비, 즉 가해자의 스승인 경우 그래서 가해자가 세 번이 아니라 스승이 용서해 줄 때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승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스승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이 제자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배상이 없는 사과, 말로만 사과할 뿐 뭐 훔친 물건이라든지 금전적인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회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과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단둘이 만나서 태우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냥 가해자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증인들을 하나 대동을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즉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뭔가를 잘못했어 라고 가르쳤는데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대동해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용서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와 회개는 관계 회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구절들도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탈려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이야기는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꾸짖어서 결국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너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이유는 바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형제, 피를 나눈 형제이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잘못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 형제와 동족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형제와 동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형제와 동족은 같은 부류로 볼 수 없습니다. 유다교에서는 이웃은 특별히 같은 종족, 동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공동체의 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타이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형제에게 충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마르타노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보다는 하느님과의 친교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훼손을 뜻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탈이란 말은 단순히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훼손을 다시금 교정하는 것, 그래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타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면 그 형제를 어떻게 돼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제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다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건 좀 알겠죠.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친한 사람과 뭐 대동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알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것이죠. 교회에 알린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주체가 이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복수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수해 줄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복수하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에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점이 없는 걸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인데 결국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하느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판결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첫 번째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두 번째 질책이라도 따르도록 단번에 그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 그가 두 번째 판결도 거부한다고 해도 세 번째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 번째 위험도 아랑곳 않는다면 미래의 심판, 곧 하느님의 벌과 응징에 떨도록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즉 심판의 주체가 하느님이 되었을 때 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죄 지은 형제에게 알리고 탈이른 행위는 성경책에서는 세 번 정도 나왔지만 그러나 교회에 알리기 전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알리는 순간 이 심판의 어떤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탈이는 일은 내 형제를 하느님의 심판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를 설득시켜야 하고 다시금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트 성인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고 합리함으로써 더 엇나가도록 만들지 마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제쳐놓고 현재의 상처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고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형제를 타이르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 상처가 중심이 아니라 형제의 상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를 타이르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이 타이르면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부터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지만 지자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 번의 순환 예고에 자신들의 욕망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끊임없이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쉬울까?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곱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추방하라 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청하는 것인지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본다면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이들을 타이르고 그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의 마지막으로 이 즉 청원에 대한 청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여기서의 청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죄를 지어서 추방당한 사람이 그 청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청원은 아마도 이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청원에 대한 이야기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형제를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청하는 내용들은 바로 죄 지은 자에 대한 회개와 용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7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아킬레아의 또 크로마티우스 교부는 마태복음 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형제들의 일치와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회에서 25장 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여기서 둘이나 셋이 모여서 청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청원일 것이고 이 청원 안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회복의 관계,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로 이루어지는 화합의 관계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19장 20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마음을 좀 정리를 하지요. 김건모가 부른 노래입니다. 미안해요. 조덕배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모가 부른 미안해요와 조덕배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우리는 자꾸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제거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타일렀다가 한 사람이 가고 또 두 사람이 갔다가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추방하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딱 보고서 그래 추방시켜야지 그래 그래서 형식적으로 뭔가 그냥 대충 타이르고 말 안 듣네 야 추방시켜 뭐 이런 경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추방의 중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추방이라고 하는 것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무엇이든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지 당신 그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도에 대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과 또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추방시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사 교회에 추방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언제든지 받아줘야 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동체의 죄 지은 일을 추방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지 회개와 회복, 정화의 관계를 볼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공동체를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중심엔 자비와 사랑으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공동체를 인간이 만든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뺄 때,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자꾸 처벌과 제거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 어찌보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는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단일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다툼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싸움도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과 실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서로 용서하고 또 정화하고 회복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죄 지은 일을 추방과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회개해야 될 대상 그리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오게 만들어야 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타이르고 타이르도 안 되면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거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중심,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혼을 낼 수 있겠으나 그 훈육은 사랑과 용서, 자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훈육은 폭력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 훈육이 아름다운 훈육으로 남기 위해선 그 아이의 잘못을 받아들여줘야 할 즉 용서와 그런 어떤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단순히 추방의 중심이 아니라 회복과 회개를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자비와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끝곡은 박하얀이 부른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애호신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나눕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잠시 머물러주기도 합니다. 내가 내어준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눔이 한 사람의 오늘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장기이식센터 권연지 간호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데이 시스가 부릅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환자와 기증자 그리고 가족들을 연결하며 생명 나눔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신 권연지 간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권연지 간호사입니다.
0: 사실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0: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요새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있고 특히 제가 좀 이제 드라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 보면 갑자기 거기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가 그 간호사가 하는 겁니까?
1: 네, 간호사가 하고 있고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가 있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0: 그럼 좀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시면.
1: 아, 네네. 우리나라 그 관리 이식을 총 관리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이 있고 먼저 그리고 장기 구두 기관인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각 수의 장기를 이식하는 장기 이식 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복잡합니다.
1: 이식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를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0: 아, 그리고 다른 예. 거는?
1: 다른 거는
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 두 가지는
1: 네. 아, 네. 그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아. 예, 연결이 되어 있고요.
0: 그럼 만일에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코디네이터.
1: 네, 이식 코디네이터.
0: 이식 코디네이터. 예. 내가 기증한다라고 네. 하면 누굴 만나는 거죠?
1: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인 코다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
0: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있습니다.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약간 네. 이 말 표현은 조금 좀 그렇게 구매 담당, 판매 담당이 있는 것처럼 조금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제가 너무 싸게 얘기해서 그렇죠.
1: 아닙니다.
0: 중요한 거는 조금 이게 그 반 그 뭔가 좀 이렇게 좀 전문가 그것도 그러니까 둘 다 하기보다는 한쪽에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장기를 받는 분들 이식 받는 분들을 할 텐데 그분들하고 대부분 이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정확히 뭘까요?
1: 아, 네. 저희는 장기 이식 자체가 그 수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등록부터 상담, 검사, 이식 준비, 수술, 그리고 이식 후 관리까지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체에 기증자가 있는 경우는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하게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며 뇌사장기 기증의 경우는 기증에서 이식까지 여러 기관과 의료진이 동시에 긴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 기증자, 의료진, 관련 기관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이식 전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이식 행위가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갑자기 새벽에 연락 오기도
1: 네,
0: 하고 막 그러시길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러면 사실 뭐 나한테는 일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요새 얘기하던 96이라 가지고 이런 약간 규칙적인 걸 하는데 사실 뭐 그 코디네이터 분은 그런 것이 조금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이식 받고 싶은 사람은 언제가 되든 빨리빨리 받고 싶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늘 좀 이 말 표현 어쩌면 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1: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일단 당직제로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당직 주간 일단 당직 폰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자유롭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어제 지금 이번 주는 제가 당직이 아니라서 네, 다른 당직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어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대요. 네, 간 다음에 또 신장도 연락 오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야, 되게 피곤한 상태로 출근했더라고요.
0: 잠깐만 네, 이 말 표현으로 그렇죠. 누구의 삶은 살리지만 네. 내 삶은 보장받지 못하는 약간 조금 그래도 이게 막 피곤해도 누군가가 장기 이식 받고 하면 좀 다른 마음이 좀 있을 것 같긴 어떠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예, 보람을 느끼고 이때까지 수고가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0: 누군가 생명을 얻어가는.
1: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이 기증과 이식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숭고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책임감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1: 네.
0: 어디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1: 아, 일단 고형 장기 뭐 심폐, 간신, 췌, 췌도 예, 이런 것들하고 손, 팔, 손, 발, 팔, 다리 그다음에 뭐 조혈모 세포 이렇게 이식 안구 까지입니다.
0: 결국 거의 다.
1: 네, 이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조직 기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예, 뼈나 피부, 뭐 인대, 뭐 심장 판막 등등 예, 동의가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고 선행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예, 기증이
0: 그러니까 마음만 포함됩니다.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몸만 이게 어떤 그런 것이 조직만 맞으면 거의 인간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1: 모든 건 이제 많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는 어렵겠지만 일단 기증이 적합한 장기 이식이가 있다면 예, 기증이 가능하고 또 수혜받을 이식 대기자가 있다면 예, 또 대기하고 기다리고 기회가 맞는다면 이식 받고 그렇게 하고
0: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0: 가 있는데 예, 간신난 주로 예, 많이 이루어지고
1: 많이
0: 있습니다. 예.
1: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사실 좀 적지 않은 수가 제가 알기로도 적지 않은 수가 1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 듣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0: 이식 형태에 따라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뇌사자 신장이식을, 장기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은 뭐 정말 나한테도 기회가 올까 좀 반신반의하는 예, 마음으로 많이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생체이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기증해 주실 분이 있다는 그런 감사함과 동시에 뭐 검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기증자가 수술을 해 주고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예.
1: 사실 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장기 이식되는 부분을 보긴 하는데 사실 약간 조금 모르시는 분들한테 장기 이식을 받는 어떤 과정 같은 거 혹시 물론 아까 했던 수여자나 그러니까 도너나 이게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얼추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과정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생체이식과 뇌사이식을 좀 구분해서
1: 생체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식은 살아있는
0: 살아있는 분이
1: 사람이
0: 기증하는 경우.
1: 사람한테,
0: 네. 보통 사촌이네 친인척이 많이 주고받고요. 보통 가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증해 주실 분도 함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받는 수혜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또 기증자는 건강하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지, 또두 분의 혈액형이나 면역학적 조건은 적합한지 등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요. 이 모든 평가가 잘 이루어지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네, 수술 일정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이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 뇌사자 신장이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식이 가능한 환자들 먼저 대기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네, 정기적으로 진료와 검사를 받으면서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이식 기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1: 거기는
0: 예,
1: 진짜 초조하겠어요.
0: 맞습니다. 예, 기다리시다가 정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요.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수혜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그 수술을 준비하게 되는데, 뇌사자 이식은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예, 수혜자로 선정된 환자에게서 검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고, 기증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돌아가시기 전 환자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기증 수술 과정에서 실제 장기를 확인했을 때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술 직전이라도 이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기증된 장기는 그 일정 시간 안에 이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증자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수혜자 즉그 의료진과 의료기관 그리고 수술 일정 장기 이동 과정까지 긴밀하게 조율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뇌사자 이식은 마지막까지 여러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진짜 이건 궁금해서 드라마 보면 장기 이식 받을 때 뛰어다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0: 진짜 그렇습니다.
1: 아,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0: 네, 그런
1: 움직여서
0: 경우도 있습니다.
1: 헬기도 타고 막.
0: 맞습니다. 네, 골든타임 있는 뭐 심장 장기 같은 경우는 네, 헬기가 실제로 뜨기도 하고요. 네.
1: 사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인간이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대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생체 인식 그 이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대기가 필요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뇌사자 기증이나 등등을 했을 때는 사실 대기 번호를 받잖아요. 근데 이 대기 번호가 좀 궁금한 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순간 또 순서가 또 뒤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0: 아, 네. 일단 먼저 대기자 등록할 때부터 정확히 이분이 정말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전문의가 예, 판단을 해서 이식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우리 국가 시스템이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그 통합 시스템에 환자분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뇌사자 또한 기증자 또한 생기면 그쪽 시스템에 같이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대기자로 등록되는 과정이나 이식 이후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장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신장, 심폐 등이, 각기 장기 특성하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는 항목이랑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기자로 등록했다 그래서 바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1: 그러니까 이게
0: 그래서
1: 선착순은 아닌 거죠.
0: 아닙니다. 선착순인 것도 있고요. 이게 뭐 간이나 심장, 폐장 같은 경우는

0: 응급도라 그래서 얼마나 중한지 이분이
1: 이게 솔직히 그것 때문에 갑자기 순서가 1순위가 됐다가 네. 바꾸기도 하고 그게 바로 그 응급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아, 그 응급도는 그 규정으로 정하는 그 기준에 충족이 되었을 때 그분이 등급이 이제 등급을 나눈다는 건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중증도 응급한 상태가 등이 차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응급한 상태가 높다면 이제 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 상태로 또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번 그런 분이 등록되어 있다면 일선에서 코디네이터들이 환자 상태를 긴밀하게 진료과 포함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응급도가 높은 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또 반면에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췌장 이런 장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등록한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항목도 있고요.
1: 아,
0: 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종합적인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가산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대기 기간이 길수록 대기 점수가 쌓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한번 과거에 이식을 받았거나 또 교차시험 양성이 두 번 나왔거나 예. 그다음에 이 뇌사자와 이 대기자의 유전자 번호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혈액형이 호환되는 것끼리 서로 구분이 되고요. 뇌사자는 생체는 혈액형이 달라도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뇌사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체는 특별히 이식 전에 조치해야 될 혈액형이 다르거나 면역학적 불일치가 있을 땐 조치를 하고 할 시간적 여유랑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뇌사자는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자체가 세우기 어렵고 또 위험도가 따릅니다. 그래서 호환되는 혈액형끼리 또 구분이 시스템이 구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뭐 혈액형도 구분되지만 그 나이 19세 미만 풀이 따로 열린다거나 예, 그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또 친인척의 장기 기증 여부에 따라 관계에 따라 점수도 또 가산점이 돼서 할 때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면 그 순서가 딱 이렇게 뭐 어느 순서 안에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뭐 시간별로 네. 아니면 뭐 날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고.
0: 네, 뇌사자가 생겼을 때 그분의 이제 유전자 적합도가 또 차이가 거겠죠. 나고 네. 또 대기 기간도 영향을 주니까 그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이
1: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요. 그냥 내가 먼저 뭐 했다고 해서 대기 1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쉽지 않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또 바뀌어 있기도 하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증자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물론 우선이라는 건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뭐 복잡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는 그 선착순의 개념은 제가 보니까 어떤 그것만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때에 는 좀 선착순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응급도가 높을 경우에 같은 응급도더라도 이제 대기 기간도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규정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인 틀 안에서 예, 순서가 정해지고요. 저희가 순서를 엎을 순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이식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선택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우리 이러면 안 되겠네 불신을 하게 되면 쟤는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서로 간에 좀 그때부터는 좀 왜냐면 나도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응급실 가면 나는 급하잖아요. 근데 저쪽에 의사분이나 간호사분 나를 막 방치한다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옆을 보게 되면 아 내가 그렇게 아픈 건 아니구나. 더 심각한 사람이 많구나. 그에 따라 나누구나. 그때 이제 인지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것도 뭐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0: 힘들어하는 부분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대기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일단 기약 없는 기다림. 이게 그렇죠.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뭐 저희 나라는 장기 매매가 또 불법이고 네, 일단 정식적으로 지정된 그 장기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받아야 되는 근데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또 장기마다 상황이 또 많이 다릅니다. 간, 심장, 폐처럼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긴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 환자분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고요.
1: 아, 예.
0: 그리고 신장처럼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 기다리는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희망을 가지고 등록했으면 굉장히 좀 기대에 부풀어 계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잘 없고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리고 나의 건강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또 환자 또는 보호자분의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결론은 이식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좀 있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데려가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0: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0: 일단 뭐 개인적인 사유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요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좀 드물게 있고 또 연세가 많아지시고
1: 그래서
0: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일단 포기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일단 기다림의 기회가 온다라는 저희는 형식적인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긴
1: 이거는 합니다. 되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는데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좀 조금 오래됐을 때 그 장기 이식 때문에 뭐 다른 나라를 가시는 분도 좀 있었다고 듣긴 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0: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저희 나라는 일단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 그렇죠.
0: 저희는 일단 저희 나라에서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된 의료기관이잖아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식이 이루어지니까 못하도록 하고 추천하거나 얘기하진 않습니다. 절대. 예, 저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환자분이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도는 환자분이 다 떠안아야
1: 그렇죠.
0: 하세요.
1: 사실 뭐 불확실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게 불안하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뭐 이런 거 들은 거는 있으니까 어떻게든 들은 걸 해보려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불법이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가 부릅니다. 기다리다.

0: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명과 생명을 잇는 일을 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장기이식센터에 계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권현지 간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것도 있죠. 그 장기이식 받아서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좀 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일단 이식 후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 억제제를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정확하게 잘 복용하는 것인데 우리 몸은 이식받은 장기를 처음에는 그 낯선 것 뭐 균처럼 쉽게 얘기하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공격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요. 우리 몸을 일단 약간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거부반응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면역력이 많이 억제되면 되면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약을 잘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혈액검사와 약물 농도 등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0: 그럼 네.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간절하게 이식받았는데 설마 안 할까요?
1: 안 하는 분도 있어요.
0: 예?
1: 있는데 드물고요. 요새는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환자분들도 이식이 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본인의 관리에 대해선 예를 들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는 간이식 경우에는 뭐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이식을 받고 나서 다시 술을 드신다거나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일단 병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먼저 또 받게 하고 그런 부분이 또 현장에서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감염 예방과 혈압과 혈당,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관리도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0: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이식을 주고 이식을 받고 했지만 또 거부반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 네.
0: 면역 억제제를 그 먹는다 하더라도
1: 네.
0: 그런 경우는 또 자주 있습니까?
1: 거부반응은 약을 먹고 있지만 생길 수가 있고요.
0: 네.
1: 면역체계는 정복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식은 면역체계와의 싸움이다라고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0: 네.
1: 일단 그래서 외래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혈액검사도 그렇고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도 그렇고 해서 거부반응 의심이 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뭐 필요하다면 조직검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일단 급성과 만성의 차이라 그래서 오래 지속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뭐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적극적인 응대 이런 것을 항상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는 다시 또 기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0: 그렇게 어렵게 또 기증을 받고 그런데 불구하고도 또 맞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을 또 사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기증받는 분들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또 그 안에 또 기증밖에 방법이 없어서 어쩌면 그걸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그들한테 이제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반대로 이제 기증하시는 쪽은 사실 어떻게 기증할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할 때도 수지 부모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그게 되게 중요한 뭐 유교적 덕목이라고 하는데 유교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기증한다고 뭐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괜찮겠어라고 도리어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먼저 저희가 상담 실에서 접하는 이제 생체 기증자, 생체 기증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생체.
1: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당연히 주겠다고 일단 결정을 하시고 나서도 막상 이게 수술이 다가오거나 일단 뭔가 검사를 진행할 때 과연 나는 주고 괜찮을지 건강 후에 괜찮을지를 많이 염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뇌사 이식 같은 경우는 일단 가족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사자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마음의 무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사랑하는 가족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0: 그렇죠.
1: 거기에서 더해서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도 더 나아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가족끼리 주고받는 생제식도 마찬가지고 뇌사 기증자의 보호자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기증이든 간에 기증을 서두르는 것보다 기증자와 가족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기다려드리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기증을 결심했지만 철회하시는 분도 꽤 많다는 얘기죠.
1: 철회하는 경우도 간간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0: 아, 도리어 그게 드뭅니까?
1: 드뭅니다. 아. 네. 아.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은 기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에 기증 의도가 만약에 기증을 정말 의도가 약했거나 불안한 상태라면 중간에 그 과정에서 검사를 안 하신다거나 자꾸 미룬다거나 그런 일들도 왕왕 있긴 한데 검사까지 다 이루어지고 한 경우에는 처리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냥 검사를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는 예. 그 기간 동안 또
1: 고민했던 시간들이
0: 고민을 하고 조금 본인을 또 다지고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아, 이 정도 됐으면 또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증하시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 뇌사가 됐든 아니면 돌아 죽기 전에 내가 좀 그런 이제 요새는 또 미리 또 그 이게 접수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1: 기증 희망도. 예,
0: 기증 희망도.
1: 네네.
0: 이런 거를 하시는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일에 내가 좀 뭘 좀 조심 아니면 뭘 좀 준비하면 될까요?
1: 아, 일단 기증 희망 등록을 먼저 뇌사자 기증
0: 뇌사자
1: 나중에 추후에 내가 기증을 하고 예. 싶다고 할 때 추후에
0: 사후겠죠.
1: 네. 예. 보통은 일단 그 뇌사자로 기증을 하고 싶으면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현재는 일단 희망 등록을 하면 국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건 맞지만 이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기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잘 사시다가 정말 뇌사 상태에서만 기증이 가능하고 기증 가능한 장기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고 또 그 순간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 선순위 동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변수들 때문에 내가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0: 그럼 잠깐만요. 여기서 기증 희망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뇌사 상태일 때만 가능한 겁니까?
1: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뇌사일 때만 기증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냥 내가 그냥 자연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안 되고.
1: 아, 그리고 조직 기증 같은 경우는
0: 조직 기증은 가능하고.
1: 네, 조직 기증은 사후에도 사후 강직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물론 뜻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조직 기증도 가능한데 조직 기증에 적합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0: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후에 내가 기증하겠다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절차,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뇌사가 되거나 안 그러면 또 적합한 조직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쉽지 않다. 뭐 저는 아까는 다 이루어지지 않다 해서 보호자가 반대하는구나라고 했더니 도리어 그거는 도리어
1: 그런 경우도 있지만
0: 그래도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되게 좀 많네요.
1: 그리고 만약에 희망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뇌사 추정자는 국가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아, 반드시.
1: 네. 아. 네, 그 신고 의무제가 있는데 의료기관 의료 현장에서 뇌사 추정자가 이분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뇌사 기준 추정자 기준이 합당하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전자통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게 합당하면은 자동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그리고 저희 센터 이렇게 다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수동 스크린도 물론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저희 기관이 같이 환자분을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증자분이 보호자분이 면담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기증에 동의하시면 기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증 희망 등록이 된 분이라면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왔을 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하면은 이제 가족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좀 더 쉽겠죠. 예. 그리고 반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 면담 과정에서 동의를 하시게 되면 또 기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약간 섭섭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그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내 그 환자, 그러니까 가족이겠죠. 가족이 뇌사라는 얘기에서 등록이 됩니다. 이게 딱 들으면 이제 우리 포기하는 겁니까라고 그런 반응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그렇죠. 끝까지 일단 그 동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 끝까지 해보겠다.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나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증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보호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0: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다른 건데 만약에 내가 기증을 생각하고 있다 하면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죠?
1: 아무래도 네 일단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몸 관리를 한다기보다 이제 사시는 동안 예, 끝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네 병 없이
0: 이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몸에서 내가 죽고 나서 기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런가요?
0: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신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장기를 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가장 많이 오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뭘까요?
1: 네. 일단 생체 기증인 경우에는 일단 장기 하나를 기증하면 평생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0: 네네네.
1: 네, 물론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 기증 당시에 건강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장기별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또 평가하고 기증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증을 진행하게 되고 아하. 기증 후에도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요즘엔 시키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뭐 자주는 부르지는 않지만 이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그 장기에 건강한 남아있는 장기 그리고 전체적인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뇌사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기증 등록 희망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반드시 기증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1: 하지만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 당시의 의학적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가족의 의사도 매우 중요해서 기증의 뜻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을 평소에 그 가족들 네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두고 암묵적인 합의 내가 그때가 되면 기증을 꼭 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 힘든 순간에 그걸 떠올리지 않으실까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0: 사실 이 기증하면 저는 사실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최근에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 어린이날
1: 아 네
0: 그 네, 이제 그 장면 보게 되면 이제 조금 기다려 달라 또 네. 그 어린이날은 좀 지나고 나서 하자 그런 네. 얘기 나오면서 또 맨 마지막에 그 코디네이터가 네. 기증을 한 그 부인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으면 얘기하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두 가족을 연결시키는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돌아가시는 분도 그 가족도 있지만 또 그걸 수혜받게 되는 분 서로 간에 뭐랄까 양해 아닌 양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정이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족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일단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 네라고 생각합니다. 기증자 가족은 일단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그렇죠.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기증까지 결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증자와 가족을 만났을 때는 혹시라도 저희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 일단 서운함이나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익숙한 표현이나 과정도 가족에게는 굉장히 처음 겪는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말 한마디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0: 어쩌면 이게 되게 소중한 것을 네. 내어주신 분과
1: 네.
0: 또 그 내어주신 것을 받아가는 분이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기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누군가의 슬픔을 또 같이 안아주고 나눠주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쩌면 이 어떻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그 만감이 교차한다는 게 매 순간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실제 그 기증자 가족분을 많이 접하는 그 코디네이터는 물론 저희 기관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코디네이터,
0: 네네.
1: 한국 장기 조직기는 저희는 협약 기관이기 때문이고요. 일단은 구두 코디네이터와 이식 코디네이터가 같이 있는 이제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지정받았던 뇌사 판정 대상자 전문 의료 전문 기관. 일단 어쨌든 그 저희도 구두 코디네이터 일과 이식 코디네이터 일이 함께 가는 거라서 그분들의 이제 과정들을 다 함께 지켜보고 저희 병원에서 예우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예를 들면 울림길 할 때 종교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고 장례식장에 혹시 내려가면서도 혹시 중간 모든 과정이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을지를 굉장히 곤두서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일단 반대로 수혜자분들한테는 본인이 받은 장기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니까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사람 몫까지 잘 살아내시도록 네 그렇게 그렇게 당부하는 말은 꼭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약도 잘 먹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잘 보는 것들이 이제 받은 생명에 대한 보답.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0: 어쩌면 자기 몸을 잘 아낀다는 것이 자기 몸뿐만은 아니니까.
1: 네, 맞습니다.
0: 어쩌면 나한테 기여하신 분까지도 내가 챙긴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오래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뭐 일 같은 거 있으실까요?
1: 너무나 많은데요. 왜냐하면 한 사례사례가 다 똑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 기증자나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처럼 직접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뭐 장면 장면으로 기억이 된다면 뭐 수술장의 마지막으로 예, 울림길 후에 수술장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를 정말로 모니터에 있는 심장이 뛰는 상태로 이제 수술장이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힐 때 바깥에서 오열하는 그런 장면들. 네. 정말 어렵게 결정하신 거가 이제 일단 저희도 뭉클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증 과정에서는 그 보호자분들이 뭐 사연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 자체도 끝까지 믿을 수 없는 이게 놓지 못하는 분들. 네. 또 어떤 경우는 보호자가 아무도 있지만 예, 동의도 하셨긴 했지만 굉장히 쓸쓸하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장면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다 얘기하기에는 그분들의 예.
0: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잡기에는 각자마다의 그 스토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툭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각자 각자의 그 이야기가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또 나만의 또 특별한 것도 있기도 하고 누구 말대로 같은 결혼식장을 쓴 부부들이 기억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포인트도 좀 다르고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한테는 간호사님께는 장기 이식이 어떤 의미일까?
1: 너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기증하시는 분께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특히 생체 이식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기증자분한테 또 되게 불안해하시고 수혜자도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예, 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고 있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가족한테 받아서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하실 수 있는 얘기는 기증자분은 본인이 할 도리는 이미 다 했다. 하지만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다. 솔직히 제가 안 아픈데 생사를 짓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족이라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기증하신 건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반면 수혜자분들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죄책감을 가지시지 마라. 기증자는 그걸로 할 도리를 다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좀 더 관리를 잘하는 거다. 예,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선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 게 기증자에 대한 보답이다. 예, 그리고 더 이상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지 마시라. 그런 얘기는 합니다.
0: 사실 뭐 생체 이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기증하는 거를 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가족들이 주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으니까.
1: 당연하죠. 모를 수가 없죠. 네.
0: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겠습니다. 기증자를 모르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1: 모르게는 일단 뇌사 장기 기증자는 그분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을 위험도 일단 크고. 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예를 들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조합하면 요즘에 기증하신 분들 기사도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0: 최근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그 기증자를 좀 찾아내더라고요.
1: 네, 그렇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원래 그 자체는 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1: 네, 그래서 그 서신 교환이라 그래서 근데 수혜자분들은 기증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해요. 가족들도 일단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서 이제 온라인 추모관도 물론 있고 서신 교환이라 그래서 예, 우체통.
0: 아,
1: 우체통처럼 해서 이제
0: 그러니까
1: 그분
0: 누군지는 모르는데
1: 모르지만
0: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센터에서는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받으면 또 네. 그분한 그 가족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 근데 네. 누군지는
1: 그 안에는 물론 이제 뭐 나 누 개인적인 정보는 없도록 일단 그 서약을 받고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로
0: 어떻게든 그래도 표현할 이런, 수 있는 방법론은 있네요.
1: 있습니다. 네.
0: 이렇게 밝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긴 있다는 거. 사실 저는 모두 그 알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래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많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1: 온라인 추모관에는 이제 기증자를 기리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글을 남기고 또 받은 수혜자분도 글을 남기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도 점점 이제 확대 되고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라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예, 많이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도 제가 봐도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지금 점점점 그 장기 이식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1: 네.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뇌사자 장기 기증 자체가 적고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식이 필요한 분들보다 부족해서 대기도 늘어나고 있고 기다리다 사망하시는 분도 많아서 일단 생체 이식으로 또 많이 가세요. 줄 수 있는 생체 살아있는 분들 줄 수 있는 장기.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분들도 다 일단 건강한 분인데 그 상처를 내서 장기를 이제 기증 받는 거라서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생명과 관련된 거라서 네 제일 좋은 거는 기증이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나요?
0: 그러니까 장기 이식 예, 건수는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그것도 이제 좀 간신히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뭐 막 확대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수혜자분들이 장기 이식 받아서 정말로 뭐랄까 변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이런 모습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1: 아 네 일단 수혜자분들이 만나시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큰 힘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일단 자녀분들이 있고 오랜 기간 투석을 받으셨던 분인데 일단 제가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올 때마다 하셨던 분인데 예,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고 네,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것 뭐 그럴 때도 참 가슴이 벅차고 중환자실에서 일단 정말 위중했던 분이 외래에서 정말 멀쩡히 이 외래를 잘 다니고 계시는 또 그분의 개인적인 삶을 잘 영위하고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쩌면 감사함을 느끼고 도리어 그 감사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조차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원래는 그 간호사긴 했지만 코디네이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1: 간호사 했고요. 저는 내과 파트랑 투석실에 오래 있었고요. 응급실도 경험이 있습니다.
0: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굳이 이제 굳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코디네이터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1: 처음에는 이런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0: 왜?
1: 네, 진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0: 그죠? 누가 권했습니까, 그러면?
1: 네, 권하기도 했고 제가 다른 파트의 일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또 그때 제가 일단 저희가 일단 많이 성장하기 전에 그 업무도 일부를 보고 있었긴 했는데 예, 그 진짜 이 일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런 건지.
0: 아. 네. 아니 그 이 질문이 되게 예상 네.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어서
1: 하고 나서 이런 줄 알았는데
0: 근데 무슨 마음으로 일을 승낙하셨습니까?
1: 일단 이제 정말 숭고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처음에 되게 컸고 그 다음에 뭔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또 쉽게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기 이식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요새 그 시신 기증이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하신 분 꽤 많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저도 이제 생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용인 성직자 묘지를 방문하면서 거기 또 그 장기 기증하신 분들 또 모욕도 가요. 거기 가보면 아 옛날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이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또 아까는 또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심정지 후 또 그러니까 뇌사 말고도 심정지 후 그 장기 기증도 또 있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체는 조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뇌사는 그런 경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있고 근데 심정지 후 또 장기 기증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1: 아, 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일단 현장의 준비들 일단 섣불리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뭐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치열하게 수해 기관과 수해자와 이식 기증자분을 연결하느라 일단 본인 삶을 내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 분들이 많음을 일단 모든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저희도 현장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생명 나눔을 어렵거나 낯선 이야기로만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생명 나눔 방송을 비롯해서 저희 병원에서 뭐 뇌사자가 기증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생명 나눔 방송을 한다거나 또 울림길 기증자분이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정렬을 하고 그분에 대한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 뭐 국가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든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또 많은 수혜기관들 그리고 기증자분을 관리하는 기관들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아직은 그분들한테 많이 와닿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많은 노력들을 일단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런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정말로 좀씩 가랑비 오쩌듯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많아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0: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장기기증센터에서 계신 장기기증 코디네이터 권연지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또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유가 부르는 내 손을 잡아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의 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살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일 텐데요. 외모가 다른 만큼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관점도 제각각. 때문에 오해는 쉽고 이해는

늘 어렵습니다. 친구나 동료 혹은 선후배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과 같이 가서 얘기해보고,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갈등으로 서로 등지지 않는 것, 또 누군가 한 사람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이나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크게 차지하는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면서 내 마음속 긍정 영역을 넓혀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9월 6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은 박찬영의 산책으로 열어봤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사연 함께 보내주세요. 군종신부님 강론 먼저 듣고 나는 군종사자다로 이어갑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2: 참예수님,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 모두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1독서의 말씀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인에게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에 아니 저 녀석이 안 바뀌는 걸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독서가 답해줍니다.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 그것은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화답송은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고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당 신부를 통해서, 수도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심지어 아이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네 이웃이 죄를 짓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떠합니까?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먼저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타이르라는 말씀은 그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타이르고 그 다음엔 교회에 알리라고 합니다. 형제의 회개를 위해 공동체가 사랑의 인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혹여나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맙시다. 이 말씀은 그들을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시간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이음 동의어인 용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같이,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야기하는 용기는 사랑하기에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죄 짓는 일을 내버려 두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독서에서 내버려 둔 책임을 묻는 이유는 사랑하며 살지 않았기에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내를 가지고 내 이웃을,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0: 오늘 강론은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하면서 이렇게 눈물 콧물 이렇게 다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네. 아, 정말 소중한 인연을 군종에서 다시 만난 것도 인상 깊고요. 네, 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네. 첫 소절에 눈물을 보이신 것도
0: 네, 맞습니다.
1: 너무 아, 재밌는 일화네요. 그럼 신부님 네. 서품 성구는 어떻게 되세요?
0: 아, 네.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입니다.
1: 아, 네. 네. 오, 이 구절을 성품 성구로 네. 정한 건 처음 듣는데 어떻게 정하셨나요?
0: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네. 밀알이라는 동아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1: 어떤 동아리죠?
0: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제 기쁨과 희망, 네. 슬픔과 고뇌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로 삼으려고 이제 공부하고 네. 봉사 활동하고 하는 네. 그런 동아리였는데 네. 그 밀알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묵상을 했고 이 구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1: 아, 동아리 활동이 또 서품 성구로 연결이 됐군요.
0: 이어졌죠. 네.
1: 네, 너무 좋은 메시지의 성구인 것 같습니다. 군종사제로 살아가면서 좀 이 성구가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0: 당연히 네, 있죠. 많죠. 네. 모든 군종 신부님들이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실 것
0: 살면서
1: 같아요.
0: 살면서 찾아오는 어떤 풍랑, 어떤 시련, 어두운 밤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자기가 고른 서품 성구가 아닐까요?
1: 네.
0: 군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에 아주 네.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 올해 주제 메시지죠?
0: 네.
1: 회복 탄력성?
0: 회복 탄력성이죠.
1: 네, 미랄. 미랄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이들을 구한다. 어찌 보면은 군대라는 곳이 좀 척박하고 그렇죠.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0: 네. 네. 그렇죠, 그렇죠.
1: 신부님의 역할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0: 아, 부담스럽지만, 네. 서품 성구대로 네, 안 살면, 네. 네. 창피하니까
1: 네. 네,
0: 면이 안 서니까 또 네. 체면 치레를 하려면은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는 성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가 벌써 너무 재밌는 캐릭터의 신부님을 만나뵌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곡으로 걸러오신 게 검정 치마에 나랑 아니면이라는 곡이에요. 제목에 살짝 뭔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하셨을지?
0: 개인적으로 네. 검정 치마라는 그 가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1: 너무 좋죠.
0: 노래 가사를 보면은 아름다운 동화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약간 또 마지막에는 조금 무서운 표현도 좀 있거든요.
1: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0: 잔혹 동화 같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근데 또 그만큼 또 굉장히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1: 네.
0: 그런 아주 직설적인 가사가 참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1: 네.
0: 사랑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노래고 또 혼자서 감성이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밤에.
0: 그때 이렇게 예, 그 조명 딱 켜고
1: 노란 조명 켜고 예,
0: 그렇죠. 무드등 딱 켜고 네. 와인 한 잔 딱 하고 이 노래 딱 들으면서 이 모습에 나 자신에 또 취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1: 좋습니다.
0: 네, 그때 듣곤 합니다.
1: 네. 사랑의 잔혹 동화 같은 이 곡 지금 함께 들을게요. 검정 치마 나랑 아니면

0: 검정 치마 나랑 아니면 함께 들었습니다. 군종교구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이 골라오신 첫 곡이었어요. 와, 사랑의 잔혹동화. 어쩜 이렇게 설명이 딱 들어맞을까요?
1: 노래 좋죠.
0: 네, 너무 좋고요. 그 문장이 뭐였을까요?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왠지 알 것 같기도 한데.
1: 아무렇지 않게 넌 내게 말했지. 네. 그 이후에는 방송적으로 좀 자극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0: 그럴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 다 들으셨죠, 그 가사. 근데 이 정도의 가사를 남기려면 어느 정도의 사랑을 했을까 짐작도 안 되는데요. 와, 또 다른 편에서는 이찬혁 님이 멸종 위기의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사랑이 멸종될 것 같다는 이 세상에 누군가는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진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오늘날 네. 정말 필요한 어떤 사랑의 모양새가 아닐까 네. 생각해 보게 되죠.
0: 네, 그만큼 하기 힘든 형태의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럽네요. 자, 첫 곡 검정치마 나랑 아니면 함께 듣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군종사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신부님은 군종장교로 임관을 하시고 출생이 부산이세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충청남도 서산시로 가게 되셨습니다. 처음 이 발령을 듣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1: 네. 먼저 간단하게 정정 하나 해드리자면
0: 어떤 걸까요?
1: 저는 울산 사람입니다.
0: 저도 울산 사람입니다. 저 남구 사람.
1: 그래요?
0: 네. 잠깐. 아니 근데 왜 부산? 아, 부산 교구니까. 네. 그렇죠. 저도 부산 교구죠.
1: 네, 부산 교구. 울산. 네,
0: 맞습니다.
1: 대리구.
0: 네. 네.
1: 그렇죠.
0: 와우.
1: 남구.
0: 반갑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또 동향 신부님을 만나.
1: 또 이렇게.
0: 어쩐지. 어쩐지 사투리가 어쩐지. 아주 귀에 착착.
1: 머리가 딱 우리 동향 사람 머리 크기가 딱.
0: 네. 작다는 뜻일까요? 크다는 네. 뜻일까요? 아무튼 울산,
1: 울산 출신이시군요. 출신이고요.
0: 네. 네.
1: 어쨌든 우리 지역 동네 표현으로는 하모.
0: 하모.
1: 하모예라고 합니다.
0: 네, 그럼요.
1: 당연히 기억하죠.
0: 네.
1: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서산에 갈 것 같다는 같다. 생각이 어머. 딱 들었습니다.
0: 네. 네.
1: 뭔가 고향에서 가장 먼 대척점으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0: 네,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네. 이렇게 그냥
0: 예상을
1: 예상했어.
0: 네.
1: 예상했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0: 아, 또 경상도에서 충청남도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갈 일이 잘 없죠.
0: 그렇죠.
1: 사실은
0: 기차로도 네. 이어지지 않고요.
1: 기차로도 그렇고 도로로도 막
0: 그렇죠.
1: 이렇게
0: 맞아요.
1: 저희 동네에서 한 4-5시간
0: 그렇죠.
1: 걸리는 길이니까
0: 어찌 보면 네. 서울 오는 것보다 비슷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더 오래 걸립니다.
0: 더 오래 걸려요? 네. 와.
1: 비슷하게 체감상 더 오래 걸리는
0: 이게
1: 느낌이었습니다.
0: 직행이 안 되니까.
1: 네, 그렇죠. 에이. 막 자꾸 어디로 빠지고
0: 맞습니다. 막 섰다 가고 섰다 가고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산시와는 이전까지는 인연이 없으시겠어요?
1: 아, 또 그거는 아닙니다.
0: 네. 어떻게?
1: 사실은 서산에 우리 그 외삼촌 가족이 또 살고 계셔가지고
0: 네.
1: 서산에 이렇게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김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숙모가 또 요리 솜씨가 또 끝내주시거든요.
0: 아, 너무 좋네요.
1: 숙모 듣고 있습니까?
0: 듣고 계십니까?
1: 네. 그래서 이런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네. 또 왔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와, 이게 김치가 해결되면 사실 큰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1: 다 해결된 거죠.
0: 이제 향수병 사실. 안 걸리거든요.
1: 그렇죠. 우리 알파요 오메가인 반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숙모와 숙부가 사는 곳이라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직접 살아보는 건 또
1: 네,
0: 얘기가
1: 그렇죠,
0: 다릅니다.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지내면서 지역에 대해 바뀐 생각이 있을까요?
1: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원래 사람 사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0: 그렇죠.
1: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편이라서
0: 네.
1: 뭐 기존의 어떤 뭐 서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0: 뭐 없었는데, 한국이고
1: 네. 네.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데고 이랬는데 네. 이제 살면서 이제 느낀 점은
0: 네.
1: 쌀.
0: 쌀.
1: 쌀이 맛있다.
0: 충청도 쌀.
1: 쌀이 맛있다.
0: 네. 것이죠.
1: 이게 보통 그 몰랐는데 서산이 벼 재배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 간척지도 있고
0: 네.
1: 쌀이 너무 맛있습니다. 쌀만 이렇게 꼭꼭꼭 씹어도 네. 아, 그 맛이 상당히 맛있고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식탐의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꾸 이렇게
0: 단맛이 좋으니까
1: 고개 숙이고 탐닉하고 있는 네. 자신을 보면서 현타가 좀 오곤 하는데
0: 네. 네.
1: 그런 게 있고요.
0: 네. 네.
1: 바뀌었던 건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다.
0: 맛있다.
1: 네, 굉장히 맛있다.
0: 아, 또 그 네, 중부지방이 또 맛있는 걸로 많죠.
1: 아, 아니 오물한 개구리였다.
0: 서품 성구가 미랄인데 네. 쌀알이 맛있는 곳으로 가셨네요.
1: 토착화, 토착화.
0: 아, 토착화.
1: 교회는 또 토착화 아니겠습니까?
0: 좋습니다. 네. 와, 아니 서산이 맛있는 게 많군요. 쌀 맛이 맛있군요. 네. 와, 다음에 한번 꼭 서산에서 쌀밥을 먹어봐야겠습니다.
1: 맛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서산은 쌀이 맛있다 말고 또 서산 지역에 대한 자랑이 있을까요?
1: 아, 네, 당연히 있죠. 우리 서산, 제가 또 이제 서산 시민 아닙니까?
0: 네. 네.
1: 제가 있는 20 전투 비행단이 이제 해미 지역에 있습니다. 네. 해미 읍성
0: 네.
1: 그리고 해미 국제성지가
0: 오, 네.
1: 5분 거리입니다. 5분
0: 와.
1: 거리.
0: 네. 한 번도
1: 프란치스코
0: 못 가봤는데.
1: 교황님께서도 생전에 방문하셨죠.
0: 네,
1: 그걸로
0: 맞습니다.
1: 끝. 아.
0: 뭐 더 할 말이 있겠어.
1: 네. 그걸로 네. 끝. 교황빵.
0: 아, 네. 교황님이 오셔서 몇 곳 안 들르셨는데 네.
1: 그렇죠.
0: 그 중에 하나가 해미 성지.
1: 맞습니다.
0: 와, 네. 그렇네요. 5분 거리.
1: 그리고
0: 네.
1: 노을이
0: 네.
1: 노을이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0: 아.
1: 네, 노을이 정말 정말 아름답고 또 우리 서산의 브랜드 슬로건이
0: 네.
1: 해 뜨는 서산이거든요. 네.
0: 왜일까요?
1: 이게 또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0: 네.
1: 뭐 서쪽이라서 지는 거기도 하지만
0: 그렇잖아요.
1: 옆 동네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또 해 뜨는 지역으로 보이는 거죠. 네. 이 또 굉장히 이제 어떤 산업이나 이런
0: 네.
1: 부분 그리고 뭐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딱 뜨는 곳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품지 않았나.
0: 발라하는 곳이다.
1: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와, 서산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주셨는데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서산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 정도면
1: 오이소
0: 오이소
1: 오이소
0: 해미성지도 가보고요.
1: 네,
0: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서산 지역. 그럼 용성대 성당에서 군종사제로서의 삶은 어떠세요?
1: 아, 네. 우리 용성대 성당
0: 네.
1: 꽃돌이 꽃분이들 덕분에
0: 애칭인가요?
1: 네,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저는 이제 매주 또 군산까지
0: 네.
1: 군종 지원을 다니는데
0: 네.
1: 어우 막 1년 동안 이제 한 6만 킬로 넘게 운전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0: 우와.
1: 가끔은 내가 택시 기사가 아닌가.
0: 도로 위에서 시간이 네. 되게 길겠어요.
1: 헷갈릴 때도 있는데 또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0: 네.
1: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0: 네.
1: 그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0: 네.
1: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의 운전하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이렇게 자뻑하면서
0: 네.
1: 네, 그렇게 살아가고
0: 마음으로.
1: 있습니다.
0: 네. 네.
1: 생존 와. 본능이죠. 뇌속이기입니다.
0: 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건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실 줄이야.
1: 뭐 그래서.
0: 와,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조현우신 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다음 곡은 한로로의 입춘 골라오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봄은 지나갔는데 어느덧
1: 네.
0: 가을이 오고 있는데 입추 아닌가요?
1: 입추죠. 네.
0: 네.
1: 입추인데 그래서 사실은 가을 관련된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0: 네.
1: 네. 최근 제 무한 그
0: 플레이리스트.
1: 재생 네, 무한 재생을 하고 있는
0: 네.
1: 노래라서
0: 아~
1: 꼭 넣고 싶었습니다.
0: 네. 네. 왠지 또 봄과 가을은
1: 그쵸?
0: 기온도
1: 짝이죠.
0: 그렇고
1: 네.
0: 좀 항상 짝꿍이죠.
1: 그렇죠.
0: 좋습니다. 짝꿍이죠. 지금 같이 들어볼게요.
1: 네.

0: 군종교구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연우 블라시오 신부님과 들은 두 번째 곡 한로로의 입춘. 요즘 신부님의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이 반복 재생되는 이 곡이라고 합니다. 한로로 씨 목소리는 참 몽환적이에요.
1: 그렇죠. 네.
0: 검정 치마의 목소리도 좀 몽환적이었는데 주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1: 이런 분위기. 아, 네, 좋아합니다.
0: 한 새벽 한 1시 반쯤 되는
1: 그렇죠.
0: 감성.
1: 약간 다음 날 일어나서 네. 글 보면 안 되는 아, 그 시간대.
0: 네. 무언가를 남기면 안 되는 네. 시간. 사진이든 글이든. 그렇죠. 좋습니다. 아, 이 곡 들으니까 뭔가 봄 노래지만 가을에 좀 어울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피는 것과 지는 것이 사실은 뭐 똑같.
0: 그렇네요.
1: 동전의 양면 같다. 지 않나요?
0: 네, 그러니까. 철학적인데요. 아, 삶과 죽음,
1: 그렇죠.
0: 맞닿아 네. 있는. 아 그렇군요. 한로로의 입춘으로 돌아본 삶이었습니다.
1: 임금 없네.
0: 네. 자, 군종교구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군종교구 공군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연우 블라시오 신부님과 나는 군종사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성대 성당에서는 미사 얼마나 봉헌하세요?
1: 아, 미사요? 미사는 네. 신부는 매일 미사가 의무이니까 네. 네, 매일 미사를 하고요.
0: 네. 네. 뭐 미사 중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1: 아, 기억 남는 거요?
0: 네.
1: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가장 기억 남는 미사는 당연히 우리 친구들 천연성체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 평소에 장난치고 이러다가 혼나고 이랬던 친구들이 청령성체 할 때만큼은 굉장히 이제 의젓하게 기도선하고 네. 미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녀석들 주인공 의식이 투철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스카 성야
0: 네.
1: 그게 제일 네, 기억에 남죠.
0: 큰 미사
1: 네. 그 다음에 부활 찬송 네. 할 때
0: 네.
1: 열심히 연습해서 흔히 말로 무대를 찢었죠.
0: 찢었다.
1: 그래서 네, 아. 뭐 이 정도. 네.
0: 아, 천령성체 때를 이렇게 묘사해 주시는데 친구들,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어린 친구들 같다 생각되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20대잖아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에요? 군장병들 천령성체 주신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당에
0: 또 아이들이 많아요?
1: 성당의 군가족의 자녀들 네. 10살,
0: 아,
1: 11살
0: 네.
1: 그 똥강아지 병사들 그래도 20살 넘은 성인들한테 똥강아지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0: 굉장히 군인들에게 애정이 많으시다 친근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근데 보통 군성당의 경우 아이들이 별로 없을 텐데
1: 아, 우리는 군가족들이
0: 네.
1: 좀 있어요 있는
0: 오,
1: 편입니다.
0: 너무 좋네요. 네. 성당이 되게 복작복작 하시겠어요.
1: 그렇죠.
0: 아이들
1: 약간
0: 오면.
1: 예, 소박하게
0: 네.
1: 아주 시골 본당의 딱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0: 그렇군요. 아, 아이들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위문 다니세요, 신부님?
1: 아우, 네, 위문.
0: 군산도 네. 위문인가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지역 단위 군종 활동이라고 네. 이렇게
0: 주변 지역으로
1: 네, 네. 부대들 공소들. 성당이 없는 공소들 이런 데 가면서
0: 네.
1: 미사도 하고 또
0: 간식도,
1: 간식도
0: 드리고.
1: 챙겨주고 네. 또 뭐 교육들, 네. 윤리, 뭐 인성 교육 이런 것들 또 네, 다 이렇게 포함하면서
0: 네.
1: 하죠. 네.
0: 네.
1: 앞서서 이제 매주 군산에 간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0: 네.
1: 했지 않습니까?
0: 6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1: 아,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그 군산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네. 곳에 가는데 이제 출입증을 딱 건네주고
0: 네.
1: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0: 네.
1: 띠릭 하고 확인을 하는데 아 그동안 제가 좀 힘들었는지 제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이렇게 냈는데
0: 네, 네.
1: 미군 친구가 갑자기 오케이 케이 파더 유 캔 고
0: 유 캔 고
1: 수고하세요 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0: 힘을 또 전해주셨네요. 네,
1: 서로 빵 터졌던 기억이 네. 납니다. 아이고 하니까 유 캔 고 이러면서
0: 아이고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1: 아, 뭐 그랬던 네 기억이
0: 아 아이고란 탄식을 네. 나 가도 되냐 나 갈 거다
1: 하니까 오케이, you can go. 갑자기 또 K-father 하니까.
0: K-father.
1: 아, K
0: 너무
1: 문화가,
0: 유쾌한 네. 일화네요.
1: K-문화가 미군에까지 이렇게 퍼진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뭔가 퍼진다 하니까 또 이 노래를 들고 오셨는데 묘하게 이어집니다. 우효의 민들레. 아, 이 곡을 어떻게 또 골라오셨어요?
1: 또 이제 퍼진다. 라임 어택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하면서
0: 타이밍이 좋네요.
1: 네, 뒷걸음질 치다가 네.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네.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흐렴구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0: 우리 청취자분들께요.
1: 저, 나 스스로에게.
0: 아, 네네.
1: 농담입니다. 아.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네. 각자에게 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많은 경우 네. 살다 보면 나 자신이 원수처럼 맞아요. 여겨질 때가 네. 많잖아요, 그죠?
0: 그렇습니다.
1: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주고 싶을 때 들었으면 좋겠어서 네.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0: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이 곡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효 민들레.

0: 우효의 민들레 군종의 시간 매월 첫째 주 코너 나는 군종사제다. 오늘 군종교구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신부님을 기억하는 부산교구 그리고 용성대 성당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께 음성편지 띄워주실 시간인데요. 제가 좋은 음악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1: 주임 신부입니다. 이 음성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농담입니다. 막상 하려니 괜시리 부끄러워져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사제 서품을 앞두고 동기들이랑 모여서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고받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차려놓은 밥상 봐라. 교우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럽네.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금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영적 양분이 되는 고급 반찬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론 시작 때마다 사랑합니다로 시작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 최유리의 둘리였습니다. 와,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였고 시작 부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 와, 정말 제가 분종의 시간을 2년 동안 거의 진행하고 있는데 아, 1년 조금 넘었죠. 근데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운의 편지로 시작하시는 분은 인상 깊은 음성 편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어느새 이렇게 벌써 한 시간이 다 채워졌어요. 인사를 두려워 하는데.
1: 죄송합니다.
0: 아쉬운 거 맞으시죠?
1: 아,
0: 네. 네, 오늘 조연을 불러시오 신부님과 나는 군종사제다 이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아, 네. 아나운서님.
0: 네.
1: PD님, 작가님 모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평소에 왜 방송국 놈들 뭐 이런 말
0: 맞죠,
1: 있잖아요.
0: 네. 네.
1: 아, 그런 표현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아, 무한한 존경과 찬사만을 머릿속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0: 네.
1: 심박수도 높고
0: 어머.
1: 네. 사실 지금 이게 지금
0: 네.
1: 제가 일이 막 몰리는
0: 네.
1: 사실은 타이밍에 지금 이것까지
0: 바쁜 시기.
1: 지금 네, 하고 있어서
0: 네.
1: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이게
0: 네.
1: 말인지 빵구인지 방송 규정 위반 한 건 없었죠? 네,
0: 제가 있다면 걱정. 한번 네. 잘 만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아무튼 옆에서 네. 이렇게 아나운서님 잘 이끌어 주셔서
0: 네.
1: 그나마 무사히 끝낼 수
0: 아닙니다.
1: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신부님과 함께라서 이번 주일이 더 유쾌하고 즐거운 군종의 시간으로 꾸며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선물할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마지막 노래는 네, 베게린의 물고기입니다.
0: 네, 어떤 의미의 곡일까요?
1: 네,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의미는 없고요. 네, 베게린 목소리 뭐 그거면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노래라서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의미가
0: 네.
1: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네, 숨겨진 띵곡
0: 네. 네,
1: 추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신부님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1: 네, 여러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복된 하루 되이소. 안녕.
0: 네, 베게린의 물고기 띄워드리면서 저도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복된 하루 되이소.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은 자주 듣고 읽게 되는 말씀임에도 내 삶에 몰두하느라 종종 잊고 살아가지만 실은 가장 우리 마음을 따끔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살아가느라 무뎌진 마음 어디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당신 목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은 오롯이 주님 목소리 듣기를 청하면서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강훈이 부르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더위 견디느라 지치고, 또 뭐 직장일 하느라, 뭐 집안일 하느라, 또 어떤 분들은 육아를 또 전담하느라 이런저런 일로 일상에서 지치다 보면 내 마음 어딘가 무뎌져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칠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모질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남의 희노애락과 고통과 상처에 무감각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좀 무뎌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곳곳에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자는 사랑 가득한 초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무뎌질 때는 그 초대가 잘 보이지 않죠. 나로 가득하여 하느님 목소리에 무뎌진 마음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그 무뎌진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청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를라 보노프가 부릅니다. The water is wide.

지난 여름 정말 그 무더웠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 기온이 조금 낮아진 이 날씨가 정말 놀랍고 기적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서늘해진 바람 한 점에도 감사하면서 또 보내오신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유리님, 시무님, 볼일 보고 집에 가는 중에 어지러워서 편의점에서 물 사고 잠시 앉아서 듣고 있어요. 오늘 많이 덥네요. 옷이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솔길 생각이 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때마다 조금 잠시 어디 좀 시원한 곳좀 찾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편의점. 우리 주변에 또 편의점도 많고 카페도 많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그런 좀 반응이 올라올 때 잠시 이렇게 좀 멈춰 서서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큰일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앞으로도 네, 컨디션 잘 챙기면서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노래 저희 곧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주님만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인어주사가 부른 오직 주님만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잠시 후에 함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정 디오니시아님, 갓등 중창단 오비 공연을 보고 왔답니다. 드디어 보고 오셨군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길고 힘들던 시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르면서 힘을 낼수 있었던 고인의 기도를 부르신 신상옥 선교사님께서도 오셨더라고요. 악수를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냥 다른 신도분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사진 한장 찍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 하기로 하고 돌아섰답니다. 네, 드디어 갓등중창단 오비 공연을 관람하셨군요. 어떠셨나요? 아마 신부님들이 많이 늙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마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우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창 때 이렇게 생활성가를 이렇게 좋아했던 시절에 갓등중창단 이 앨범 반복해서 막 이렇게 들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인의 기도도 제가 참 좋아했던 성가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아는 신부님들 요 아마 이 오비 공연에 참여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공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고 무사히 안전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저도 한번 오랜만에 이 갓등중창단 오래된 앨범 중에 있는 성가 찾아 들어봐야겠네요. 감사드리고요. 정희연 채칠리아님, 천사들의 목소리 같네요라고 하면서 아마 노래 들으시고 이렇게 그 느낌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함께 노래 선물로 들었던 리베라의 딥피스를 듣고 아, 그 목소리에 이렇게 감명받으신 그 느낌을 나눠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세칠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또 우리의 마음 이렇게 또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는 시간 또 가지면서 또 그러면서 또 임유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인어주사가 부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누군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외적으로 순응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자신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신념입니다. 예컨대 부모는 자녀가 순응하도록 다스려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의 내적 변화는 오로지 자녀 스스로의 성숙한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어느 부부와 첫 상담을 하는 중 저는 그 부부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변명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이 변화하려는 용기를 갖게 될 때 그들의 불행한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불행한 관계가 어느 한쪽의 변화로 달라지는 걸 보는 건 언제나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변화하는 측은 다음에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첫째, 무의미한 다툼에 합세하기를 거부해서 두 사람 간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의 틀을

깨뜨려 서로 이기겠다는 식의 싸움을 종식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쪽이 상대방 변화에 감화돼 자신도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무관심했던 배우자는 진지하고 자상하게 변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걸 고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에서 어느 한쪽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었고 또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상대방의 모습이 언젠가 눈에 거슬리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애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서서히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태도를 나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일은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순응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친구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의 성숙한 신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변화는 개인의 성숙도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고의 관습이나 틀을 깨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개인의 성숙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할 때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닫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한쪽이 상대방의 변화에 감화되어 자신도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의 변화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고 상대방만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상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고 단정짓고 현재 나의 모습에 가둬두지 말고 상대방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지금 관계 안에서 내가 우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변화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김봄님, 베드로 신부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안녕하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매순간 기도의 오솔길 떠올리며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했어요. 어지러웠던 저의 속이 차츰차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 보내드린 사진은 승천하시는 성모님이에요. 성당 마당에 있습니다. 네, 김봄님,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뭐 다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러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좀 변화되는 게 있다면 개강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조용했던 학교가 이제 학생들로 다시 좀 북적거리게 된 것이 저의 일상에 조금 변화된 모습인데요. 보내주신 성모승천, 이게 성화는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라고 할까요?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해놓은 작품인데, 되게 그 성모승천 그 이미지가 되게 좀 편안하고 차분해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성당 마당에 이렇게 있다니, 신자분들이 성당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성모님 마주보고 그런 편안함, 또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방송 통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기도생활 하는 습관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간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이고 저로서도 참 보람이 있네요. 네, 김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이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뭐 변화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소소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나가면서 어느샌가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자녀로 서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김봄님 그 여정과 그 발걸음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픈 기도 지향인데요. 9374님 석경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신부님, 저는 개신교 신자지만 종종 신부님 방송 듣곤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용기 내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카 이예지가 8년 연애 끝에 드디어 혼배를 합니다. 외사촌 동생인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다 이제야 어렵게 허락을 해줬어요. 외사촌 동생이 성에 안차하던 사위와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조카 딸 이예지, 허용진 부부가 하느님 사랑 속에서 다복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석경자님,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개신교 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접하게 되셨을까요? 아마 우연히 지나가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만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이 기도의 오솔길 방송을 듣곤 하신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네요. 용기 내어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뭐 같은 우리가 한 울타리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기도의 오솔길 청취자님들, 기도 동지님들은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기도 지향이 우리 조카 이예진님이 아이고 연애를 정말 길게 하셨네요.
아마 너무나 너무나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이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 아름다운 이 여정, 또 이 결혼식의 순간, 정말 이 두 분 마음 깊은 곳에 아름답게 간직되는 순간이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 신랑 신부라고 불러야 될까요? 결혼식은 언제일까요? 우리 이예진님 또 허용진 이제 신혼부부로 거듭날 이분들이 하느님 사랑 속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가 처음에 좀 심했나 보네요. 성이 안 차... 뭐 부모님 눈에는 아마 누구든 성이 안 차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살아가는 여정이니까 우리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부모님들 마음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부모님들은 그 모습 속에서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반대한 게 너무 심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이 정말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점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모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웃 종교를 가지고서도 카톨릭 방송으로 당신 말씀의 달콤함에 감사하는 이의 소망을 기쁘게 들어 허락해 주소서. 이 예지와 허용진의 혼배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마음에 드시는 다복한 가정 이루기를 함께 마음모아 청하나이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었던 신혼부부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 듬뿍 채워주소서. 또한 비오니 사육감이 성에 앉아 긴 시간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의 마음에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사위가 흡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아멘.

박세환이 부르는 거들짝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르는 그대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9월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며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9월에 소개할 책은 제목이 조금 길어요. 정말이지 제로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제로웨이스트샵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아예 운영하게 된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이신 흔적 작가님과 9월 한 달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흔적입니다. 저는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흔적이라는 게 실명은 아니시겠죠?
1: 네. 네.
0: 필명인데 이름은 작가님의 또 SNS 계정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이 흔적이라는 이름은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천하면서 계정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짓게 된 이름이에요. 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 환경에 남기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인간의 활동이 이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한 개념인데, 내가 그동안 지구에 얼마나 안 좋은 흔적을 많이 남겼을까를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안 좋은 흔적, 검은 흔적은 좀 줄이고 싶다. 반면에 또 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그게 또 좋은 흔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흔적은 좀 더 많이 남기고 싶다. 이중적인 의미로 흔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를 대변하는 어떤 말처럼 느껴져서 필명으로까지 쓰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흔적이라는 이름이 조금 뭐랄까 약간 시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1: 그런가요?
0: 네. 이 이름으로 이제 친환경의 세계에 들어가셨고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고 하셨어요. 조금 낯선 명칭인 것 같은데 ESG 인플루언서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은 일단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네, 이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더 깊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 또 내 전문성을 더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샵을 운영하면서 뭔가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민간 자격증은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은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ESG라는 개념이 개인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과 관련된 것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좀 전문성을 더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관심을 갖다가 네, 따게 되었습니다.
0: 자격증 취득이 어렵나요?
1: 어렵다기보다는 온라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SNS에서 얼마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지도 점수로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좀 실습적인 부분들도 보는군요.
1: 네.
0: 네, 집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긴 이후로 거기에 점점 스며드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샵 홍보를 하다가 플리마켓을 하고 결국에는 공동대표까지 한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1: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있었던

0: 시간들인데,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저희 동네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나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동네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긴 걸 알게 됐고, 아, 여기는 없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좀 홍보대사를 자처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좀 자주 가고, 거기에 갔던 것들을 SNS에 많이 올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표님하고 또 친분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친환경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섭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친환경 행사인데 일회용 현수막을 쓰는 건좀 성격에 맞지 않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그 현수막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는 짜투리 천이라든지 아니면 안 입는 옷, 그러니까 뭔가 팔기는 뭐하고 버리기도 뭐한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헌옷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현수막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플리마켓을 행사를 치르고, 아, 이거 같이 해보면 좀 어떻겠냐,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데 같이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마침 이제 오랫동안 하던 패션 일을 이제 그만두고 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딱히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이제 직업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수락을
1: 우와.
0: 했었던 것 같아요.
1: 듣다 보니까 진짜 어디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또 나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사회에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틈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든 분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날짜론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듯한 날들입니다. 더위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채 시든 풍경 속에서도 싱그럽게 살아가는 방법은 마중과 배웅의 정을 품는 것이 아닐까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떠나는 걸 아쉬워하기보다는 곁에 머물러준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가족을, 함께 일하는 동료를,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인 누군가를 환하게 맞이하고 또한 잘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물러나는 여름을 추억하면서 가을을 기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의 9월 첫 번째 시간 첫 곡으로는 더 후의 The Song is Over 들으셨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의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어플 빵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고요.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의 일부는 늘 책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코너로 진행되는데요. 스튜디움 레전드입니다. 9월에 스튜디움 레전드는 요즘 한참 다시금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영원한 고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새 번역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곡 하나 들으시죠. 데이먼 시어입니다. Yours.

스튜디움 레전디.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빛을 던져줄 만한 그러한 깊이 있는 고전들을 좀 함께 읽곤 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고전이란 말에 전혀 손색이 없는 고전 그 자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호메로스의 두 편의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 문화, 정신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굉장히 예전의 책이죠. 이야기의 그 무대를 따지자면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쓰여진 시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2500년 이상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놀랍게도 이제 오늘의 세계에도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 또 혹은 국가와 국가가의 대립, 그리고 전쟁, 그리고 죽음과 또 삶의 어떻게 보면 허무, 그리고 또 가족의 유대, 이런 것까지 정말 현대인들에게도 실존적인 무게로 다가오는 다양한 주제들을 굉장히 탁월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으로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고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양의 이야기이고 또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러나 조금 공을 들여서 좀 적절한 번역, 그리고 훌륭한 번역도 좋은 해설과 함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영화화된 오디세이가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또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러한 대화의 소재도 되고 있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한번 다룰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9월을 맞아서 또 어울리는 노래들 9월의 첫 주인 만큼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는데요. 챗 베이커의 세템버송, 너무나 유명한 재즈 넘버죠. 그리고 스팅과 주케로가 함께한 세템버,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가을의 시작에 어울리는 그윽한 곡들 두 곡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챗 베이커의 September Song 그리고 스팅과 쭈케로가 함께한 September 두곡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오디세이아 새 번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 문헌학자, 이고 또 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또 신화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의 아주 뛰어난 해설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김원 교수님의 그 새 번역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교양학부 고전 학부 이제 강의를 맡고 계신데 정말 뭐 신뢰할 만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한 20여 년에 걸쳐서 오랜 숙제처럼 남아있는 이 오디세이아 번역을 이 논란의 오디세이 영화 번역 영화 개봉에 또 맞춰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의류 문화사에 그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 오디세이아에는 상당히 좋은 번역이 많았어요. 그 오디세이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천병희 선생의 천병희 교수의 번역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준석 교수의 최근에 나온 번역 그리고 김기영 연구가의 번역 또 그리고 이번에 김원 교수의 번역 모두 다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번역인 만큼 다 믿고 권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각 그 번역서마다 앞에 이제 해설들이 있으니까 물론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에 대한 번역서들은 여러 그 해설서들은 이제 여러 해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그 수준 있는 또 해설을 보기 위해서 뭐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볼 정도의 공을 들이는 독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뭐 퍼센트로 보면은 많다고 하긴 어렵고 또 아무리 논문 같은 경우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양질의 지식을 좀 가장 빠르게 그 접할 수 있는 거는 충실한 저자, 전문가가 번역한 책에 그 역자 해설 같은 데서 또 그런 그 지식들을 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곤 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원 교수께서 오랫동안 이 번역에 그 공들인 만큼 꽤 긴 분량의 번역을 번역에 앞서 꽤 긴 분량의 그 해제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고유 명사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역자의 각 주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을 때 각주가 많은 거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하죠. 읽을 때 조금 시각적으로 흐름이 낀낀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 답답해서 그게 잘 안 읽히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그때마다 본인이 검색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친절하게 그 또 신화에 입각한 아주 방대한 지식을 통해서 좋은 상세한 각주를 실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자 해제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그 어떤 그 번역어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어 원어, 히라보 원어의 개념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물론 모든 개념을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좀 중요한 개념들을 상세하게 해제한 부분이 뭐 개인적으로 그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 같은 그리스 고전에 관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책을 읽으신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반적인 독자에게는 사실 여기 오디세이의 전체 구성을 상당히 명료하게 그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해제 부분에서는 제일 좀 권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해제 중에 다섯 번째 그 단락으로 나와 있는 오디세이아의 전체 구성이 상당히 그 조리 있게 그러면서도 풍부하게 그 내용을 잘 분석하고 계셔서 책을 읽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곡 하나 또 곡 두 곡 이어 듣고 또 이 내용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고혹적인 그러면서도 또 따뜻함도 느껴지는 그러한 매혹적인 여성 가수의 목소리로 곡 두 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재즈싱어 리아 페일. 리아 페일은 약간 쿠르트 바일 같은 30년대 예, 그런 독일 캐바레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음악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리아 페일의 앨범 중에서 로베르토 슈만의 그 가곡들을 조금 쿠르트 바일풍으로 그 해석한 앨범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Herbstlied 그 가을의 노래인데 이거를 Autumn Song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안해서 오스트리아 가수입니다만 영어로 번안해서 또 그 슈만의 곡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약간은
20세기 초반의 재즈풍의 그러한 곡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굉장히 좀 환상적이면서도 또 그리고 굉장히 그 독창적인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줄리아 홀터인데요. See Calls Me Home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리아 펠, 오스트리아의 재즈 가수인데요.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을 재즈풍으로 편곡해서 영어로 부른 Autumn Song 들으셨고요. 그리고 줄리아 올터의 She Calls Me Home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오디세아의 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두 2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원 교수께서 뭐 소소하지만 또 되게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모두 24권으로 된 거는 사실 호메로스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나눴을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것이죠. 사실 뭐 성서의 장절 구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대 문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승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마지막 최종 편집자의 작업이 들어갔겠죠. 이제 호메로스의 생물 연도를 얘기하는 건뭐 불가능한 이고 호메로스는 어떤 인물인가도 사실 거의 전설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아무튼 호메로스라는 그 서사시인 많은 사람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눈이 멀었다고 스스로가 이제 그 작품에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자면 예술적인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인지 혹은 진짜 그럴 것인지는 물론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긴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그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일어난 후에 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생생하게 목격 증인에서 전해지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텔레마코스의 손자뻘쯤 되는 그러한 음유신이라는 전설을 따르자면은 기원전 한 1100년 정도에 있었을 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금 현대식으로 현대인의 어떤 감각으로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구전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그 완전 그 정리가 된 후에 혹은 그 전해진 거를 이렇게 모은 사람이 호메로스로 한다면 한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을 수 있었겠죠. 뭐 학자들마다 뭐 여러 추정이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그러한 어떤 어느 정도 완결된 형태의 이 오디세이아는 아마 기원전 7세기 정도, 그때면 조금씩 이제 옛날 알파벳으로 이제 정리가 됐을 것이고, 기원전 4세기 정도부터 좀 확고하게 어떻게 보면 성문화가 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7, 8세기부터 좀 쓰여지긴 했지만, 이제 뭐 적어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비극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고정된 텍스트가 글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판본이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른바 본문 비판인데, 그런 면에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든 오디세이아든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편집했던 시기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고문헌 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한 1, 2세기로 보는데 그때가 사실은 서양사에서 이른바 필롤로기라고 하는 고문헌학의 어떻게 보면은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아를 편집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리스 알파벳이 24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24개의 장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구분을 보면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맞으면 구성이 꽤 어떻게 보면은 그 앞뒤가 딱딱 맞게 정리가 된걸 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 정리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당 한 책이 되기 위해서 그각 장마다의 어떻게 보면 글자 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때 또 편집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모두 24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직 오디세우스가 이타카 밖에 있었던 이야기고 나머지 13번째부터 24번째까지의 뒤 후반부의 12개의 그 노래에서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돌아온 후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앞에 있는 이네 이야기들도 구분해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텔레마코스 아들의 그 아버지를 기다림,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냥 무력하게 있기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내용. 그래서 그건 사실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인 오디세아라기보다는 텔레마코스의 이야기인 텔레마키아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였고요. 그럼 나머지 또 네 편의 이야기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 오기기아 섬에서 떠나서 스케리아 섬에 간, 나우시카 공주가 나오고 오디세우스에게 극진한 환대를 보여주는 이제 파이악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네 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권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파이아키아 사람들이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을 전해주는 어떤 음유시인 이야기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흘린 걸 보고서 당신이 어떻게 된 것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 자기가 바로 오디세우스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험담을 회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오디세우스의 모험 혹은 오디세우스의 그러한 고난에 해당되는 거는 그 하나하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시점에서 묘사한 게 아니라 이 일부의 마지막 네 권에서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회고담 형태로 그것을 구술하고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반부 구성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타카에 올라가서 이제 은인 자중 하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구혼자들 뭐 악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악당들을 물리치고 복수를 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파국을 막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구혼자의 가족들과도 어떻게 그 서로 화해를 하는 뭐 아무튼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여름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고 또 가을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야말로 지극히 낭만주의적인 그러한 시기에 어울리는 곡이어서 요맘때 한 번씩 틀곤 하는데요. 아르놀트 쉔베르크의 페어클레어테 나흐트, 정화된 밤입니다. 아르놀트 쉔베르크는 음악을 시작했다고 하는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말하자면 현대 음악의 문을 연 양대 거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약간 그 어떤 일종의 원시주의와 그리고 신고전주의로 그 새로운

20세기 음악의 길을 열었다면 셴베어크는 소위 12음 기법이라고 하는 무조 음악, 그래서 그때까지 조성의 음악에서 탈피한 그 음악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었죠. 그래서 이제 셴베르크 하면은 음악에서 어떤 낭만과 그리고 어떤 감정 같은 걸 제거한 수학처럼 만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셴베르크가 젊은 시절에는 구스타프 말러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후기 낭만주의의 마지막 어떤 그 천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셴베르크의 감수성과 천재성을 볼 수 있는 초기 걸작, 25살 때 작곡한 게 바로 페어클레어트 나흐트, 정화된 밤입니다. 그 리알토 바그너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이제 몰아붙인 그 극단적인 반음계적인 어떤 음의 사용,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더 마지막까지 첨예화시켰다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 사실은 조성 음악의 한계까지 탐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셴베어크는 이제 무조 음악을 이제 그 연구하고 그 무조 음악의 체계를 자기 제자들, 소위 말하는 비인 그 서클이라고 하는 안톤 베베른과 그리고 알반 베아크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음악을 또 여는 그러한 선구자가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굉장히 깊은 감정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퇴폐적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몽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음악의 또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데메일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시인의 시를 말하자면 음악적으로 그 교향시, 음악시 형태로 작곡했는데요. 육중주, 현악 육중주의 형태로 연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악 그 앙상블 형태로 연주할 때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 기억에는 육중주 형태 이사벨 파우스트가 함께한 그 형태의 그 연주를 들려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또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도 헤르베르트 카라얀이 대평성의 그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또 아주 유명한 그 녹음을 듣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장기엔 케라스가 첼로와 디렉션을 맡은 앙상블 레조난스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놀드 셴베르크의 정화된 밤, 그라베 몰토 랄렌탄도 그리고 페장테 그라베 시간 되는 데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예, 음악 서재 2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날로그 보물섬으로 팬 메스닉 그룹의 초창기 걸작 라이브 앨범인 트래블스 그 후반부 사이드 3와 사이드 4에 있는 곡들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팬 메스닉은 뭐 재즈를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사랑하는 재즈 아티스트, 재즈 기타리스트고요. 뭐 퓨전 재즈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팬 메스닉은 되게 다양한 음악적인 어떤 변화를 가졌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팬 메스닉을 유명하게 한 20대 때 자신이 구성한 그룹 팬 메스닉 그룹을 이제 ECM 레코드에서 그 여러 걸작들을 냈었죠. 물론 그때 솔로 앨범도 있긴 합니다만 트리오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게펜 레코드에서 그 브라질 음악을 비롯한 좀 다양한 음악적인 실험들을 했고 그 이후에는 넌서치 레이블에서 조금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락적인 요소도 섞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음악들을 팬 메스닉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자신의 솔로 앨범들 그리고 앙상블 앨범들을 통해서 뭐 현재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재즈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팬 메스닉의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그 ECM 시절의 그 신선함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락과 재즈 그리고 컨트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포용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줬던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걸작 라이브 앨범이 트래블스인데요. 오늘 사이드 3와 사이드 4에 있는 곡들을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3에 있는 곡은 조금은 실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곡인데 팬 메스닉이 사실은 되게 멜로디에도 강하지만 또 소리 실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리고 과감하게 프리 재즈 예를 들면 오네 컬맨 같은 아티스트와 함께 재즈 프리 재즈 연주를 했던 뭐 존 존도 있었죠. 그걸 보면은 실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였다는 거를 요 사이드 3에 있는 곡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트라디션과 Going Ahead, 그리고 As False Which The So False Which The False 대곡들인데 이걸 보면 좀 실험성을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사이드 4에 있는 곡은 팬 메스닉 특유의 그 전원적인 아름다운 멜로디를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마음을 너무나 평화롭게 하고 우리가 왜 팬 메스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를 느끼게 하는 곡들이죠. Travels, Song for Bilbao, 그리고 San Lorenzo 이렇게 이어집니다. 들어보면 정말 여행을 하면서 그 풍광들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구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 오후의 시간을 즐기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 메스닉 그룹의 Travels 중에서 사이드 3와 사이드 4에 있는 곡들 이어서 쭉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팻메슨이 그룹의 라이브 앨범 트래블스 LP로 들으면서 그 팻메슨이 음악의 진수를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3에는 엑스트라 에디션, 그리고 고잉 어헤드, 에즈 폴스 위치 다, 소 폴스 위치 다, 폴스의 베들리, 그리고 사이드 4의 트래블스, 송포 빌바오, 그리고 산 로렌조였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게 언젠가는 쇠퇴하지만 그대의 여름만은 절대로 시들지 않으리라. 이 낭만적인 구절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8번에 나옵니다. 올해 여름 저마다 시들지 않을 장면 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페르디난도 카롤리의 판타지, 영국 국가의 멜로디에 따른 환상곡, 미카엘 페트리의 리코더, 그리고 라스 하니발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고 파울입니다.
10: 파울!
11: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깨 위에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바다 건너 서역에서도 가을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풍에 기도하는 듯한 시를 쓰게 되나 봐요. 바로 독일의 시인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너무나 유명한 가을날이라는 시. 이 시에서는 이렇게 뭔가 기도하는 듯한 구절에 이어서 깨어나서 책을 읽고 또 그 유명한 긴 편지를 쓰겠다는 구절이 나오죠. 옛 사람들은 참 가을은 편지의 계절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을 편지라는 노래도 있고 새로운 달,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계절. 9월의 첫 주말은 뭔가 새롭게 시작한 그 분주함이 우리를 들뜨게 했었는데 거기서 또 살짝 뭐랄까요? 휴게소에 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첫 주말 일요일인데 잘 쉬고 또 다음 주부터 책도 읽고 깨어나서 긴 편지도 쓰고 또 가을이 주는 넉넉함도 즐기고 그러다 보면 벌써 다다음 주 한 3주 지나면 추석인가요?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네요.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주말의 음악 쉼터 명동년가. 저는 성기환이고요. 여러분들께 휴식의 향기 가득 안겨드리겠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일요일 오늘 첫 곡은 김민기의 가을 편지였어요. 네. 오프닝 사연도 역시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소개하면서 그리고서는 긴 편지를 쓰겠다는 다짐. 여러분들은 뭔가 소식 전할 그런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 명동년가의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얼굴, 그리고 나미의 슬픈 인연입니다.

세 곡의 고전적인 샹송들이었습니다. 프란시스 가브리엘의 레 파상트 먼저 들으셨고요. 이게 조르주 브라센스의 시를 리메이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조르주 브라센스의 레 파상트가 70년대에 나왔고 원 가사는 시긴신데 조르주 브라센스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앙투안 폴이 1910년대에 썼던 시로 되어 있네요. 네, 정정해드립니다. 그런 시에다가 조르주 브라센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멜로디를 붙여서 그 노래를 다시 프랑스 가브리엘이 1990년대에 리메이크한 거죠. 레 파상트, 지나가는 여인들. 두 번째 곡은 이제 샤를 트레네의 샹송 도톤, 가을의 노래. 베를렌의 시 자체가 그냥 가사인 그런 곡. 네. 세 번째 곡은 세르주 갱스프르의 곡이었어요. 슈몽베 내가 간다고 말하려고 너에게 왔다. 슈시브니 뜨디크 슈몽베 내가 떠난다고 말하려고 너에게 왔다. 근데 이 노래 역시 그 베를렌의 아까 말한 샹송 도톤노의 유명한 구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가사를 변형시키고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베를렌의 시가 그냥 서정시잖아요. 샹송 도톤노 해가지고 상글롱 데 비올롱 드 로톤노 가을의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를 알리는 암호구였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접하고 와 시가 또 암호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시를 낭송했을 때 이제 레지스탕스들이 숨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임박했구나라는 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예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으로 100원인데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014님의 청자세요. 안녕하세요. 락밴드가 3인조 구성으로 유명한 그런 팀들도 많죠 하시면서 크림, 그렇죠. 지미 앤드 익스피리언스, 폴리스, 그린데이 등등 뛰어난 각국의 여러 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산울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뛰어난 음악성과 정말 칼 같은 드럼비트와 호흡으로 대단한 음악을 한 캐나다의 걸출한 3인조 밴드 러쉬의 톰 소요를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실력 없으면 3인조 못하죠. 그죠? 뭐 다른 게 좀 이렇게 음향적으로 커버해줄 좀 이렇게 가려준다거나 이럴 수가 없죠. 세 사람의 연주 혹은 노래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실력 없으면은 3인조 락밴드 하기 힘든데 조금 전에 언급드린 그런 밴드들은 그래서 탄탄한 실력을 지닌 뮤지션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슈퍼밴드가 된 경우가 많았죠. 또 산울림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연주 실력도 실력이지만 곡을 구성하면서 그 세 개로 또 쪼개는, 그러니까 곡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뭔가 좀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배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재미난 그런 밴드이기도 하고, 네, 러쉬의 이 톰 소요는 그 중에서도 걸작이죠. 드럼과 그 심각한 분위기와 또 박자가 정규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어떤 불균형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참 명인들의 연주로 잘 어우러진 곡이죠. 함께 듣겠습니다.

톰 소어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정말 명 밴드죠. 러쉬의 곡이었어요. 유튜브 같은데 실황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중간에 따단 따단 하는 부분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드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덕후 팬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관객석에서 몸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 흥미로운 그런 장면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가 연주를 하고 그러면은 관객들이 뭔가 음악에 젖어서 또 흥이 올라서 흥에 겨워서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의 어떤 그런 라이브 클럽이 거기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두 달이나 영업정지를 당했대요. 부산의 오방가르드라는 유명한 라이브 클럽이. 그게 지금 제정신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음악에 대한 몸의 반응인데 그래서 요새 춤추면 죄가 되는 나라 막 이렇게 또 SNS상에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오방가르드 영업정지를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취소해야죠. 취소해라! 네, 좋습니다. 추억의 팝송 들려드릴게요. 린다 론스타트의 It's So Easy. 아, 너무 쉽다. 뭐가 너무 쉽냐? 사랑에 빠지길. 라이오널 위치의 온라인롱. 사랑에 빠졌으면 밤새 놀아야죠. 온라인롱. 아레사 프랭클린의 I Say a Little Prayer. 이 노래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히트팝송들이었어요. 린다 론스타트, It's So Easy. 이 버전은 제가 브록백 마운틴 OST에서도 들었던 것 같아요.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 그리고 아레타 플링클린, 버트 바카락의 작곡이죠. I Say A Little Prayer, 이렇게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디안젤로의 음악 골라봤습니다. 작년 10월에, 1년 조금 아직 안 됐네요. 한 1년 전쯤에 불과 51세의 나이로 췌장암 투병하다가 뉴욕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으면 요새 요절이나 마찬가지죠. 참 재능 있는 R&B 뮤지션이죠. 디안젤로의 멋진 노래 Untitled, 괄호치고 How Does It Feel 이라는 곡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 물러갔다가 또 주말에 다시 올게요. 늘 함께해 주셔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기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아름답고 친숙한 자연의 노래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휴식을 선물받은 기분인데요. 사람들 귀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새소리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 짝을 찾는 구애의 세레나데, 또 둥지를 지키려는 경고의 시그널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새들은 시종일관 기분 좋은 소리로 표현하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그런 대화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하루도 한결 평화롭지 않을까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성가 주님 자비는 크시옵니다. 들으셨어요? 세다 아미르카라얀이 노래했습니다. 조셉 니콜라 판크라스 로아이에의 건반 작품 사랑스러운 여인 들려드립니다.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셉 니콜라 판크라스로아예의 사랑스러운 여인 레마블 들려드렸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또 역사 안에 오늘은 9월 6일이죠. 9월 6일에 있었던 다양한 음악적 사건 이야기들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작품의 주인공은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브람스는 사실 뭐 클래식 음악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혹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를 보수적인 작곡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진보적인 작곡가로도 생각합니다만 그의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음악학자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거 음악의 역사에 대한 아주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는데요. 단순히 많이 안다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통찰력은 특히 1600년 무렵부터 그가 살고 있던 1800년대 중반까지 약 250여 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뭔가 특별한 음악이

태어나서 발전해 왔다는 그런 자각을 혹은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 특별한 무엇, 그 위대한 유산이 이제 끝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곧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절박한 위기감 같은 것을 함께 느꼈던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브람스는 더 한편으로는 더욱더 과거의 빛나는 유산, 독일 음악의 유산을 연구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종말을 막기 위해서 혹은 더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아주 주의 깊게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을 썼다가 파기하고 고쳐 쓰고 또 오래도록 걸려서 작품을 썼는데, 그러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은 모두 이런 역사적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곡가로서 그의 최초의 대작이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한,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독일 레퀴엠입니다. 이 독일 레퀴엠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틴어 레퀴엠의 전래문이 아니라 그가 직접 독일어 성경에서 가려 뽑은 구절로 만들어진 일종의 산자를 위한 혹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레퀴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보다 2세기 넘게 앞서서 하인리 슈츠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후배 작곡가들을 거쳐 바흐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전통입니다. 바로 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슈츠에서 시작해서 바흐를 거쳐 그 자신이 이어받은 거대한 독일 음악의 전통 안에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람스가 이 독일 레퀴엠에서 고른 독일어 텍스트는 슈츠나 바흐가 많이 작곡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같은 가사에 두고 이세 거장이 음악을 붙인 걸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작품은 바로 독일 레퀴엠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라는 곡. 거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이 곡은 독일 레퀴엠 중에서도 특히 매우 고풍스러운 작품입니다. 워킹 베이스 위에서 무방 대위법으로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악보 표기법조차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흰색 정량 기법법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리고 푸가가 펼쳐지는 부분은 마치 헨델이나 바흐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옛 음악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완벽하게 녹여내서 19세기 당시의 현대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그런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작품 번호 45번이죠. 그 중에서 여섯 번째 곡,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부분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미할 볼레가 독창을 맡았고요. 프리더 베르니우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실내악장단 슈투트가르트 고전 필하모니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곡,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Denn wir haben hier keine bleibende Stadt 들으셨습니다. 바리톤 미할 볼레의 노래였고요. 프리더 베르뉴스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실내합창단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고전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또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브람스는 이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면모를 갖춘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엔베르크 같은 작곡가는 브람스의 진보적인 측면에 주목했던 것이겠죠. 네, 이어서 9월 6일 오늘 있었던 다양한 음악 이야기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브람스 음악을 들었는데 브람스와 비슷하게 옛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의 계승 그리고 민요를 널리 수집해서 민속음악의 요소를 음악에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만들어냈던 영국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랄프 본 윌리엄스죠. 랄프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1910년 오늘 초연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대가인 토마스 탈리스의 이 성악 작품, 교회 음악 작품에서 이 주제를 가져와서 만든 환상곡인데 이미 초연 때부터 사람들은 이 음악은 도대체 좀 너무 익숙한 고풍스러운 음악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성적인 음악인지 헷갈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다양한 면모들이 잘 녹아든 그런 본 윌리엄스 음악의 완성을 알린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고전적인 명연이죠. 존 바비롤리와 함께 심포니아 오브 런던이 연주합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심포니아 오브 런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초연된 중요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황제 티투스의 자비 라 클레멘자 디 티토 오페라가 1791년 오늘 이 체코의 프라하에서 초연됐습니다.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해죠. 1791년 이 해에 모차르트는 그동안 어려웠던 가게를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마지막 해 오페라만 해도 마술피리와 황제 티투스의 자비 두 곡을 썼습니다. 이 황제 티투스의 자비는 새 황제 레오폴드 황제의 이 보헤미아 국왕 대관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의뢰받은 작품인데 정말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급하게 썼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오페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시간에 맞춰야 되는 곡이니까 그렇죠. 프라하에 가는 마차 안에서도 쓰고 심지어 프라하에 도착해서도 계속 작곡을 해서 간신히 완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세리아 자체가 이미 모차르트 시대조차 좀 낡은 방식이었고 또 여기에는 카스트라토 배역이 등장해서 현대적 정서와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또 레치타티보는 시간이 없어서 제자인 쥐스마이어가 썼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모차르트 작품, 모차르트의 그 중후기 오페라치고는 오랫동안 좀 잊혔죠. 잊혔다기보다는 무시당했다고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널리 연주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 모차르트 후기에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위대한 음악을 1시간 이상 들을 수 있는 오페라라는 점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곡에서 흔히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많이 꼽는 1막 끝부분에 오중창과 합창 들려드립니다. 황제 티투스의 자비 가운데서 아 보살펴 주세요 오신들이여 네 콘세르바테 오데이 들려드립니다. 막달레나 코제나 크리스틴 라이스 리자 밀레 존 렐리어 이런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하고요. 찰스 마크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황제 티투스의 자비 라 클레멘자 디 티토 가운데서 1막 마지막 오중창가 합창 아 보살펴 주세요 신들이여 들으셨습니다. 막달레나 코제나 크리스틴 라이스 리자 밀레 존 렐리어의 노래였고요.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밖에도 불세출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도 오늘이 생일이네요. 1부 마지막 곡은 필립 야콥 리틀러의 칠성부 차코나입니다. 아타우스 17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건지섬의 미뉴즈 보라 내 책이 끝났다 들려드렸습니다. 폴 힐리어의 노래 하프 콘서트가 함께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클라리넷 소나타 이플레 장조 가운데에서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립니다.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프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클라리넷 소나타 E 플랫 장주 가운데에서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렸습니다.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페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새 음반 골라봤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함께 들어볼 첫 번째 새 음반은 베토벤입니다. 빅토리아 뮬로바와 알라스데어 빗슨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사이클이 이제 세 번째 음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빅토리아 뮬로바는 본래 다 아시다시피 철의 여제처럼 보였던 폭발적인 어떤 테크닉과 열정으로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이런 곡에서 눈부신 연주를 들려준 비르투오스였는데, 중년으로 접어든 후에 이 바로크 바이올린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바로크 활과 거티언으로 무장한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또 다른 음악을 탐구해서 양쪽 세계를 모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연주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음악적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사이클은 이 당대 바이올린과 베토벤 당대 혹은 당대 카피의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항상 얻었는데, 이번 새 음반에는 소나타 2번과 10번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2번 아주 초기 작품과 마지막 소나타

사건을 함께 넣어서 또 비교가 또 대조를 이루도록 한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뭐 첼로나 피아노 소나타에 비해서 이게 젊은 시절에 집중적으로 썼죠. 단 한 곡의 예외가 바로 10번입니다. 10번만이 중년 베토벤의 어떤 여유랄까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뮬로바는 이번 음반에서 2번에서는 1805년제 말터 피아노의 그 카피를 10번에서는 1819년에 만들어진 그라프 모델의 카피를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스데어 비트슨이 연주하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1805년에 만든 것과 19년에 만든 피아노가 뭐 다르겠는가 싶지만 베토벤이 살던 시대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가장 급박하게 빠르게 변하던 시기여서 이 정도 시기면 굉장히 다른 악기입니다. 음역이라든가 뭐 다이내믹스라든가 모든 면에서 달라진 악기인데요. 그런 만큼 두 곡의 어떤 대조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뮬로바의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다채로운 음색과 예리한 뉘앙스 그리고 알라스테어 비트슨과 뮬로바가 보여주는 그 긴밀한 앙상블 또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이번 음반에도 매우 인상적으로 담겼습니다. 오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 가운데 1악장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면 이 10번 1악장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유머 감각이 풍부한 악상들 그리고 뮬로바의 한 바이올린 음색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은빛 음색의 비브라토는 어떤 장식의 요소로 제한적으로 쓰면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썼고요. 그런가 하면 코다에서 만들어지는 그 절묘한 음색 또 뮬로바의 절제된 메짜보체 같은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립니다. 빅토리 뮬로바와의 바이올린 알라스데어 비트슨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번호 96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려드렸습니다. 빅토리의 뮬로바의 바이올린, 알라스테어 비츠네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예, 저는 이 10번 소나타 첫 악장의 그 띠리리리 하고 처음에 그 선율이 나올 때가 항상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좀 강한 인상을 받곤 하는데 빅토리아 뮬러바가 이렇게 절제된 듯 은은한 음색을 들려주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확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쾌하게 또 발랄하게 바뀌는 모습은 언제 들어도 참 인상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모차르트적이고 가장 오페라적인 바이올린 소나타 2번도 좋은 연주인데 기회 되면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뮬러바와 비트슨의 베토벤 사이클도 거의 완성되었죠. 아마 전집으로도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번 도전은 또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와 그가 이끄는 단체죠. 이 파지올리니가 드디어라는 말을 해야겠어요. 드디어 몬테베르디의 1610년 저녁기도, 우리가 흔히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라고 부르는 작품이죠. 베스프로 델라 비아타 뷰르지네를 녹음했습니다. 제가 드디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쓴 이유는 이 로버트 홀링워스와 이 파지올리니가 바로 이 시기, 르네상스가 마감되고 바로크 시대가 시작되는 이 17세기 초반, 그것도 이탈리아 음악이 정말 특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몬테베르디의 다른 저녁기도 모음 음반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로마 악파나 베네치아 악파의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 또 가브리엘리라든가 또 베네볼리 이런 작곡가의 음악으로 내놓는 것마다 정말 어떤 학구적인 깊이와 풍부한 상상력, 프로그램 기획 능력, 탁월한 앙상블을 아울러 갖춘 그런 연주를 들려주었는데, 이런 단체에게 몬테베르디의 1610년 저녁기도는 거의 뭐랄까요, 최종 목표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봤는데 역시 그렇게 명연이 많은 연주가 많은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면도

많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듣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연주입니다. 먼저 당대 북이탈리아에서 많이 쓰던 좀 높은 피치를 골랐어요. 대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마니피캇과 이런 두 곡인가요? 르네상스 그 당대 기보법보다 4도 낮춘 낮은 음고를 써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뤄냈습니다. 성부당 악기 한 대의 아주 최소 편성 연주여서 정밀한 앙상블이 더욱 돋보입니다. 마니피카스는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만 연주했습니다. 어차피 이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 저녁 기도는 일종의 포트폴리오인 동시에 구직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곡을 뽑아다 쓰도록 만든 곡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이렇게 전곡을 콘서트 작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거지만 워낙에 기념비적인 걸작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콘서트에서도 전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저녁기도 1610년 저녁기도를 많이 연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1610년 저녁기도 이른바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가운데서 저는 맨 끝에 붙어있는 이 칠성부 마니피카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이끄는 이 파지올리니의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1610년 전역기도, 성모 마리아의 전역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파트죠. 마니피카트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지휘하는 이 파지올리니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파지올리니는 아마 내년이 창단 40주년일 거예요. 이제 40주년, 사람으로 치면 중년의 나이로 접어든 단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은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980년대, 벌써 그것도 40년 됐네요. 80년대에 가디너나 뭐 앤드류 페롯이나 이런 선구자들이, 다르동크도 있었죠. 몬테베르디의 이 1610년

저녁 기도를 연주하고 녹음하면서 여러 가지 연주상의 문제들, 논쟁거리들, 해석상의 논점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와 토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치 바로크 후기 음악에서는 바흐가 모든 그 연주 관습이라든가 해석의 논의에서 출발점이 되듯이 이 초기 바로크에서는 바로 이 몬테베르디, 그 중에서도 한 곡만 꼽으라면 바로 이 1610년 저녁 기도가 모든 연주상의 논의와 토론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파지올리니가 내놓은 자신들만의 해석, 자신들만의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답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 파지올리니가 이런 연주 해석이나 연주 양식상의 어떤 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 올렸던 축적된 성과를 하나로 엮어서 들려준 건 틀림없는 듯 합니다. 다른 오디시 도미누스나 딕시트 도미누스 같은 곡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집시남작 Der Zigeuner Baron 서곡 골라봤습니다. 요하네스 빌트너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Thank you.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은 자주 듣고 읽게 되는 말씀임에도 내 삶에 몰두하느라 종종 잊고 살아가지만 실은 가장 우리 마음을 따끔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살아가느라 무뎌진 마음 어디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당신 목소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은 오롯이 주님 목소리 듣기를 청하면서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강훈이 부르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더위 견디느라 지치고, 또 뭐 직장일 하느라, 뭐 집안일 하느라, 또 어떤 분들은 육아를 또 전담하느라 이런저런 일로 일상에서 지치다 보면 내 마음 어딘가 무뎌져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칠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모질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남의 희노애락과 고통과 상처에 무감각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좀 무뎌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곳곳에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자는 사랑 가득한 초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무뎌질 때는 그 초대가 잘 보이지 않죠. 나로 가득하여 하느님 목소리에 무뎌진 마음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그 무뎌진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청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를라 보노프가 부릅니다. The water is wide.

지난 여름 정말 그 무더웠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 기온이 조금 낮아진 이 날씨가 정말 놀랍고 기적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서늘해진 바람 한 점에도 감사하면서 또 보내오신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유리님, 시무님, 볼일 보고 집에 가는 중에 어지러워서 편의점에서 물 사고 잠시 앉아서 듣고 있어요. 오늘 많이 덥네요. 옷이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솔길 생각이 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네요. 며칠 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은 주님만이 노래 신청합니다. 며칠 전에 처음 이 저의 텅빈 마음 오솔길에서 채우면서 오솔길 산책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임유리님. 이 너무 더운 날씨 아마도 몸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온열질환 뭐 초기 증상이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약간 어지럽고 그게 아마 초기 증상이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잠시 어디 좀 시원한 곳좀 찾아 들어가 수 있으면 좋겠죠. 편의점. 우리 주변에 또 편의점도 많고 카페도 많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그런 좀 반응이 올라올 때 잠시 이렇게 좀 멈추어 서서 쉬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큰일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앞으로도 네, 컨디션 잘 챙기면서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신청하신 노래 저희 곧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주님만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인어주사가 부른 오직 주님만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잠시 후에 함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갓등중창단 오비 공연을 보고 왔답니다. 드디어 보고 오셨군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길고 힘들던 시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르면서 힘을 낼수 있었던 고인의 기도를 부르신 신상옥 선교사님께서도 오셨더라고요. 악수를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냥 다른 신도분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사진 한장 찍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 하기로 하고 돌아섰답니다. 네, 드디어 갓등중창단 오비 공연을 관람하셨군요. 어떠셨나요? 아마 신부님들이 많이 늙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마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우지 않았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창 때 이렇게 생활성가를 이렇게 좋아했던 시절에 갓등중창단 이 앨범 반복해서 막 이렇게 들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인의 기도 또 제가 참 좋아했던 성가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아는 신부님들 요 아마 이 오비 공연에 참여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공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고 무사히 안전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저도 한번 오랜만에 이 갓등중창단 오래된 노래, 오래된 앨범 중에 있는 성가 찾아 들어봐야겠네요. 감사드리고요. 정희연 채칠리아님, 천사들의 목소리 같네요 라고 하면서 아마 노래 들으시고 이렇게 그 느낌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함께 노래 선물로 들었던 리베라의 딥피스를 듣고 아, 그 목소리에 이렇게 감명 받으신 그 느낌을 나눠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채칠리아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또 우리의 마음 이렇게 또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는 시간 또 가지면서 또 그러면서
또 임유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인호주사가 부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누군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외적으로 순응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자신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신념입니다. 예컨대 부모는 자녀가 순응하도록 다스려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의 내적 변화는 오로지 자녀 스스로의 성숙한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어느 부부와 첫 상담을 하는 중 저는 그 부부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변명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이 변화하려는 용기를 갖게 될 때 그들의 불행한 관계가 변화

듣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불행한 관계가 어느 한쪽의 변화로 달라지는 걸 보는 건 언제나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변화하는 측은 다음의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첫째, 무의미한 다툼에 합세하기를 거부해서 두 사람 간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의 틀을 깨뜨려 서로 이기겠다는 식의 싸움을 종식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쪽이 상대방 변화에 감화돼 자신도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무관심했던 배우자는 진지하고 자상하게 변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걸 고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에서 어느 한쪽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었고 또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상대방의 모습이 언젠가 눈에 거슬리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애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서서히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태도를 나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일은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순응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친구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의 성숙한 신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변화는 개인의 성숙도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고의 관습이나 틀을 깨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개인의 성숙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할 때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닫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한쪽이 상대방의 변화에 감화되어 자신도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의 변화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고 상대방만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상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나는 바뀔 수 없다고 단정짓고 현재 나의 모습에 가둬두지 말고 상대방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지금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변화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김봄님, 베드로 신부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안녕하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기도의 오솔길 떠올리며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했어요. 어지러웠던 저의 속이 차츰차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 보내드린 사진은 승천하시는 성모님이에요. 성당 마당에 있습니다. 네, 김봄님,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뭐 다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러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좀 변화되는 게 있다면 개강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조용했던 학교가 이제 학생들로 다시 좀 북적거리게 된 것이 저의 일상에 조금 변화된 모습인데요. 보내주신 성모승천, 이게 성화는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라고 할까요?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해놓은 작품인데, 되게 그 성모승천 그 이미지가 되게 좀 편안하고 차분해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성당 마당에 이렇게 있다니, 신자분들이 성당을 오고 가면서 성모님 마주보고 그런 편안함, 또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방송 통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기도생활하는 습관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간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이고 저로서도 참 보람이 있네요. 네, 김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이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뭐 변화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소소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 나가면서 어느샌가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자녀로 서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네요. 김봄님 그 여정과 그 발걸음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픈 기도 지향인데요. 9374님 석경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신부님, 저는 개신교 신자지만 종종 신부님 방송 듣곤 합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용기 내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카 이예지가 8년 연애 끝에 드디어 혼배를 합니다. 외사촌 동생인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다 이제야 어렵게 허락을 해줬어요. 외사촌 동생이 성에 안차하던 사위와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고, 조카 딸 이예지, 허용진 부부가 하느님 사랑 속에서 다복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석경자님,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개신교 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접하게 되셨을까요? 아마 우연히 지나가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만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이 기도의 오솔길 방송을 듣곤 하신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네요. 용기 내어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뭐 같은 우리가 한 울타리,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기도의 오솔길 청취자님들, 기도 동지님들은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기도 지향이 우리 조카 이예진님이 연애를 정말 길게 하셨네요.
아마 너무나 너무나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이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 아름다운 이 여정, 또이 결혼식의 순간, 정말 이두분 마음 깊은 곳에 아름답게 간직되는 순간이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 신랑 신부라고 불러야 될까요? 결혼식은 언제일까요? 우리 이예진님 또 허용진 이제 신혼 부부로 거듭날 이분들이 하느님 사랑 속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가 처음에 좀 심했나 보네요. 성이 안 차. 뭐 부모님 눈에는 아마 누구든 성이 안 차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두 분이 이제 살아가는 여정이니까 우리 허락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부모님들 마음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부모님들은 그 모습 속에서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반대한 게 너무 심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이 정말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이점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모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웃 종교를 가지고서도 카톨릭 방송으로 당신 말씀의 달콤함에 감사하는 이의 소망을 기쁘게 들어 허락해 주소서. 이 예지와 허용진의 혼배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마음에 드시는 다복한 가정 이루기를 함께 마음모아 청하나이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믿었던 신혼부부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 듬뿍 채워주소서. 또한 비혼이 사육감이 성에 앉아 긴 시간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의 마음에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사위가 흡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아멘.

박세환이 부르는 거들짝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르는 그대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9월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며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9월에 소개할 책은 제목이 조금 길어요.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제로 웨이스트샵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아예 운영하게 된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이신 흔적 작가님과 9월 한 달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흔적입니다. 저는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흔적이라는 게 실명은 아니시겠죠?
1: 네. 네.
0: 필명인데 이름은 작가님의 또 SNS 계정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이 흔적이라는 이름은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천하면서 계정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짓게 된 이름이에요. 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 환경에 남기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인간의 활동이 이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한 개념인데 내가 그동안 지구에 얼마나 안 좋은 흔적을 많이 남겼을까를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안 좋은 흔적, 검은 흔적은 좀 줄이고 싶다. 반면에 또 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그게 또 좋은 흔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흔적은 좀 더 많이 남기고 싶다. 이중적인 의미로 흔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를 대변하는 어떤 말처럼 느껴져서 필명으로까지 쓰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흔적이라는 이름이 조금 뭐랄까 약간 시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1: 그런가요?
0: 네. 이 이름으로 이제 친환경의 세계에 들어가셨고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고 하셨어요. 조금 낯선 명칭인 것 같은데 ESG 인플루언서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은 일단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네, 이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더 깊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 또 내 전문성을 더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샵을 운영하면서 뭔가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민간 자격증은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은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ESG라는 개념이 개인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과 관련된 것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좀 전문성을 더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관심을 갖다가 네, 따게 되었습니다.
0: 자격증 취득이 어렵나요?
1: 어렵다기보다는 온라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SNS에서 얼마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지도 점수로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좀 실습적인 부분들도 보는군요.
1: 네.
0: 네, 집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긴 이후로 거기에 점점 스며드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샵 홍보를 하다가 플리마켓을 하고 결국에는 공동대표까지 한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1: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있었던 시간들인데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저희 동네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나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동네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긴 걸 알게 됐고 아 여기는 없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좀 홍보대사를 자처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좀 자주 가고 거기에 갔던 것들을 SNS에 많이 올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표님하고 또 친분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친환경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섭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친환경 행사인데 일회용 현수막을 쓰는 건 좀 성격에 맞지 않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그 현수막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는 짜투리 천이라든지 아니면 안 입는 옷, 그러니까 뭔가 팔기는 뭐하고 버리기도 뭐한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헌옷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현수막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플리마켓을 행사를 치르고 아 이거 같이 해보면 좀 어떻겠냐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데 같이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마침 이제 오랫동안 하던 패션 일을 이제 그만두고 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딱히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이제 직업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수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듣다 보니까 진짜 어디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또 나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사회에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틈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든 분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 있을 뿐이죠. 세상의 모든 우연 같은 기막힌 필연은 알고 보면 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돌아가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빈틈없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물론 그렇죠. 우연인 듯 필연적으로 그분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상과 신앙의 빛나는 양식을 나누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낮은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9월 6일 순교자 생활의 첫 주일, 2주의 책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로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주의 책은 아침 책방, 심야 책방 두번 여러분을 만납니다. 주일 아침 8시 본방송, 또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재방송, 또 너튜브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2주의 책 검색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은 윤혜연 작가님과 제법 쓸만한 인생 소개했습니다. 뒷번호 9477 쓰시는 분 문자예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살아온 날처럼 선배님이 제 앞에서 살아본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듯합니다. 갱년기와 사춘기 둘과 사는 이 시기에 현명하게 살아낼 것 같고요. 출근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아이고, 공감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두런두런 얘기해 주셨죠. 마치 사랑방에 온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순교자 생활 첫 주일에 만나는 이주의 책도 곧 스트리밍이 됩니다. 순교자 생활 특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참딱 맞는 역사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신앙 선조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아십니까? 그 백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황사영이라는 신앙 선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이 책을 쓰신 한복 입은 남자라는 뮤지컬 원작 소설을 쓴 분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작가십니다.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훈 작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겠습니다.

0: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한 줄기 바람이 한 계절을 일구고 한 줄의 편지가 한 시대의 물꼬를 트고 한 줌의 기도가 한 세상을 꽃피우는데요. 2주의 책, 오늘은 한 개의 질문으로 번져간 한 권의 장대한 서사를 만납니다. 교황에게 125년 만에 전달된 편지, 신앙선조 황사영 알렉시오의 편지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린 역사소설 백서를 쓴 작가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상훈 힐라리오입니다. 네,
0: 예, 아유, 뵙고 싶었습니다.
1: 영광입니다.
0: 예,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을 2주의 책에서 모시게 되다니. 야, 제가 작가님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복 입은 남자로
1: 네.
0: 예, 알고 있었고, 뵙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PD, 또 제작 본부장, 영화감독, 에세이스트, 소설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제가 방금 얘기한 뮤지컬로 사랑받는 한복 입은 남자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많은 작업으로 시청자와 독자들을 만나시는 이 작가님과 오늘 2주의 책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영광이고요. 바로 여쭤볼 건 천주교. 그러니까 조선교회의 역사를 글로 쓰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제가 이번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가 제 여덟 번째 소설입니다. 근데 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복 입은 남자. 이제 한복 입은 남자도 영화 시나리오를 썼다가 이게 이제 소설로 되면서 이 어려운 출판계 이게 정말 한 15만 건 이상 팔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과 AI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소스 멀티도로 이렇게 나가면서
0: 예.
1: 이제 역사 소설에 계속 여덟 번째를 쓸 때 저는 역사 소설을 잡을 때 주제를 잡을 때 역사에서 소외되고 잘못 평가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물을 잡거든요.
0: 주변부에 있거나 약간의 논란 때문에 완전히 평가받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황사영이라는 인물이죠.
1: 그래서 황사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역사 소설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선의 순교사라는 게 이 조선의 이 역사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황사영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이렇게 그냥 묘사한 게 아니고 인간 황사영에 대한 그 심리적인 이야기,
0: 예.
1: 실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황사영 백서라는 이 토글 속에서 썼던 그 백서를 저는 원서로 해서 저는 이제 역사 소설을 하다 보니까 한문 원서를 이제 직접 다 찾고 읽고 하는데 그 황사영 백서의 원서를 읽으면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백서의 원서를 읽으면서 저는 나중에 꼭 한번 우리 순교사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이 백서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현장 발로 많이 뛰면서 자료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이 황사영에 관련됐던 모든 그다음에 우리 황사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약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이 정약용 집안하고
0: 정약종.
1: 그게 예.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정약용입니다. 정약종은 나중에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0: 그렇죠.
1: 정약용을 통해서 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 집안에 그 황사영의 부인도 정약용의 큰형의 딸이니까 조카죠.
0: 일단 정면. 예 여기까지 예, 우리 예, 예. 작가님의 이야기를
1: 너무 말이 많았나요?
0: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네, 강의처럼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1: 네, 네.
0: 제가 잠깐 개입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1: 아이,
0: 왜냐하면
1: 고맙습니다.
0: 순교자 성월을 살고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1: 네.
0: 순교자 성월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당시 황사영은 청년이었죠.
1: 네, 네.
0: 예, 우리 조선 시대의 신앙 선조들이 청년 시절에 그 어려움 안에서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박해를 당함에도 신앙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것도 순례의 마음이며 내년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도 전 세계 청년들이 순례로 오는
1: 맞습니다.
0: 것이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길 바라고 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논란으로 인해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
1: 네, 네.
0: 이걸 우리가 짚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네, 네, 네. 오늘 모신 거라 너무 잘 부탁드리고
1: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백서라는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저희 얘기 나누는 동안 성함수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얘기 이어주시죠. 지금 황사영이란 인물의 삶과 영성을 짚어주신 거거든요.
1: 네,
0: 예,
1: 네.
0: 좀 간략하게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옛날에 뭐 국사 시간에도 황사영 백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0: 예.
1: 거의 뭐 역적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여가지고 군대를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뒤집으려 했던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다 이게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데
0: 예.
1: 황사영만 능지처참입니다. 사지가 찢겨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주교 내에서도 지금까지도 아직 논란이 황사영은 그렇게 순교를 하셨지만 아직 이 복자도 되지 않았고 성인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가톨릭 내에서도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황사영의 백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부터 해서 모든 이 신자들이 자기 주인의 신자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고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데 도움을 청할 때라고는 교황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구해달라 그 아주 절박함으로 북경 주교님을 통해서 교황님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나라를 군대 동원해서 점령해라 소리 절대 없습니다. 군대가 와서 위협만 하면 우리 조선의 군대 이건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피해 이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는
0: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
1: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0: 예.
1: 그분의 그 정말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정조 대왕이 나중에 너 키우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이 신앙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모든 게 다 하느님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죽을 때도 하느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가톨릭 내에서만이라도 그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간절함에서 제가 이 책을 한 3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네.
0: 순교자 신심 본받아라고 우리가 순교자 성호할 때 가톨릭 성가로 부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신심이 황사영 알렉시오의 마음이었다.
1: 네네.
0: 예, 지금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어떤 후손이 우리가
1: 네네.
0: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좀 힘주어 네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황사영 알렉시오의 전반적인 생애와 그리고 백서에 담긴 진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한 소설
1: 네네.
0: 이야기를 하면 소설의 시작은 진복이라는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1: 네네.
0: 7대조 할아버지의 역사를 살피면서 신앙선조들과 황사영의 백서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인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로 시작되는 구절로 알고 있는 행복선언. 그
1: 네네.
0: 진복팔단의 진복. 거기서 따온 이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1: 원래 제 친구 이름이 진복이 있었습니다. 성당가의 친구가. 아마 그 친구가 진복팔단으로
0: 오.
1: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이 이야기는 아까 칠대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였고요. 이게 이제 밀양에 가면 제 고향이 밀양인데 김범우 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김범우가 우리 여기 명동성당 명래방의 첫 이게 모임을 성당 모임을 주선하신 분인데
0: 예.
1: 우리 조선 순교사의 첫 순교자십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고 내려와서 피해 아주 시골로 피난 오신 게 그 밀양입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지금 김범우 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송기인 신부님 복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 밀양에 그 송기인 신부님이 본당 주임으로 오셨을 때
0: 예.
1: 그때 김범우 묘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하고 유순자 검사까지 해서 이 김범우 묘가 맞다 해서 그 묘에 지금도 이제 그 밀양 그 삼랑진 성당에 가면 김범우 동굴 성당도 있고 송기인 신부님이 그걸 다 조성을 하셨습니다.
0: 당시 주임 신부님.
1: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복사로 있으면서 소설에도 나왔지만 그때 김범우 묘가 발굴돼 가지고 그 묘에서 나온 물이 성수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내 책에 그대로 그 제 이야기거든요. 그게
0: 예, 예.
1: 우리 어머님이 워낙 성당을 열심히 나가셨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래방 한양에서 밀양까지 그 내려왔던 그 이야기 제 친구의 그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0: 예.
1: 그래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 김범우 이야기도 제가 우리 순교사의 첫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사형 백서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0: 예.
1: 김범우부터 내려와서 정약용 그다음에 이제 이성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약용 집안에 이제 정약용의 바로 위의 형인 정약종 황사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순교사의 전체 흐름을 이 조선의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 이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 조선의 역사와 구슬을 잘 꿰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0: 예.
1: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료들과 그다음에 현장 이런 것들을 발로 뛰면서 다른 소설보다는 굉장히 좀 마음으로 저도 쓰면서도 많이 울었고 그 기도하면서도 글을
0: 예.
1: 쓰고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른 소설과는 남다른 소설이다. 예.
0: 그러셨군요.

0: 받으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천주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네.
1: 맞습니다.
0: 스승인 정약종의 말이거든요. 이 말에 저는 비장함이 막 느껴졌습니다.
1: 예, 예, 예. 예. 정약종이라는 분은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이시지만 원래 이분은 정약용 집안에서 천주교를 제일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정약용 그다음에 정약전 우리 자산어보 서신 이 두 분이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약종은 굉장히 제일 똑똑해서 정약용이 책에 나옵니다. 제일 형제 중에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은 형이 자기 바로 위에 형인 정약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교에서 못 찾는 이 지적 갈증을 정약용이 집에 가져온 책을 보고 그게 이제 성경이었죠. 그걸 보면서 완전히 몸을 바쳐서 그래서 나중에 순교까지 정약용 집안에 유일하게 순교하고 정약종의 아들이 정하상은 성인이 돼서 우리 김대근 신부님과 수성인으로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정약종 정하상으로 내려오는 그 우리나라의 가톨릭의 순교의 뿌리가 이제 그 정약종이 그런 굉장한 저는 정약종에 대해서도 계속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게 그분이 쓴 책도 한문으로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0: 그리고 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네.
1: 네네네.
0: 아마 황사영 알렉시오도 그 문장을 기억했으니까.
1: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정약종이죠. 황사영이. 그래서 나중에도 그 황사영 백서에도 정약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목숨을 거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황사영도 나중에 백서 쓰면서 그 자기는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당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지만 얼마나 자유스럽게 나갑니까?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성장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지금의 우리의 내년에 우리 교황님도 오시고 하는 우리 이 우리나라의 DNA가 나는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 네,
0: 그래요.
1: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천주교가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연구해서 이 종교가 된 건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교황님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0: 그래서 주문 모신 분님을 부른 거죠.
1: 네네.
0: 고생고생을 해서.
1: 예, 예.
0: 예.
1: 그래서 그거는 교황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그래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썼던 그 백서의 내용 우리 작가님이 직접 낭독도 해 주실 거고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갈까 하는데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이어갈까 합니다. 백서를 쓰신 우리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
1: 한 송이 들꽃처럼 살리라 해서 좀 자연 속에 사는 그 노래를 제가 항상 책 쓰면서도 이렇게 좀 듣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신청곡으로 했습니다.
0: 예. 네, 이영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한 송이 들꽃처럼 살리라.

0: 한 송이 들꽃처럼 살리라. 이영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 순교자 성월 첫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 특집이기도 합니다. 백서. 이 책을 쓴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라는 부제가 있는 소설이고요. 우리가 이제 황사형의 백서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이상훈 작가님이 직접 취재를 하시면서 한문으로도 돼 있는 그 백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1: 네, 네.
0: 예.
1: 황사형 백서를 더 느끼기 위해서 원문으로 한 몇 번을 읽었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 작가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음악과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박해가 크게 일어나 그 화가 주문모 신부님께 미쳤습니다. 죄인들은 이 위기에 처하여도 스승과 함께 목숨을 버려 주님께 보답하지도 못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감히 붓을 들어 우르르 호소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교회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여 있고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는 고통 속에 있는데도 어지신 아버지를 잃어 붙들고 호소할 데가 없으며 진실한 형제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의논하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교님께 은혜로는 부모를 겸하였고 의뢰로는 사목에 무거운 책임을 지셨으니 반드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얼마나 이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황사형 빛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글씨로 비단에 그렇게 빽빽하게 써내려간 그 심정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예, 자꾸 생각할수록 좀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예.
1: 네, 제가 미사 중에 여러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 저는 주님의 기도를 다 같이 바칠 때도 참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바칠 때 저는 좀 간절해지거든요.
0: 네, 네.
1: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라고 마치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예, 예, 예. 쓰신 그 구절이 저는 예. 약간 기도문같이 여겨졌고
0: 예. 예.
1: 그것이 잘 전달이 됐으면 또 좋았을 텐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가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황사형의 백서를 조선에서 조작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소설 안에 녹여서 쓰셨습니다.
0: 네, 네.
1: 예.
0: 이 신유박해 하면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조선 조정에서 중국인인지 알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을 엄청 조선을 겁을 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허락 없이 죽이는 것은 엄하게 큰 죄입니다. 이 상국에 대한.
1: 예.
0: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주문모 신분, 황사형 백서의 주문모 신부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 이야기를 다 빼고 왜 이 조선 조정에서 이 천주교 신유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황사형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프랑스 군대를 불러서 이 조선을 점령하게 했다는 내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만든 걔들이 만든 가백서를 그게 이제 원본은 없어지고
1: 그렇죠.
0: 가백서만 돌아다닌 상황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신앙선조의 간절함보다는
0: 네네.
1: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박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외세를 불러오게 하려는 문서.
0: 네네.
1: 그게 가백서가 편집이 된 게 가백서 가짜백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0: 네네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고
0: 가백서가 많이
1: 가백서가 많이 돌아다닌 시간 후에 그러니까 125년 만에 황사형의 백서가 교황 비오 11세에게 전달이 되죠.
0: 황사형 백서가 이 돌아가신 지 125년 만에 교황님한테 전달됐다는 이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 황사형 백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순교하셨지만 3대 교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이 황사형 백서의 존재 사실을 신자들을 통해서 처음 듣고 파리 외방 정교회에다가 이런 황사형 백서가 있고 황사형이 능지처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사형 백서에 대한 부분들은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되는 선교사들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황사형 백서에 대한 원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나라에 오시는 주교님 신부님마다 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125년 만에 의금부에 우리 천주교 신자였던 의금부 관리 한 분이 그 편지를 그 무렵에 정리를 다 하면서 이거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던 그 밑에 주교님 제 5대 교구장님한테 그거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교님이 라틴어로 그걸 번역해서 이 황사형 백서를 라틴어로 다 번역해서 교황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예. 1925년에 교황님이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시고
1: 당시
0: 그다음에
1: 교황 비오 11세
0: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제 책에 그 교회사 연구소에서 자료를 허락받아서 보여줄 수 있는
1: 예, 책 속에 사진이
0: 좋았는데.
1: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예. 확인해 보시고 10옥씩 현장에
0: 예,
1: 있죠.
0: 예. 이 여기에서 교황님이 황사형 편지를 읽으시고 조선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제 10옥씩을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1: 그렇죠.
0: 이 부분들. 그래서 제 책 제목에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라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1: 예, 예. 그래요. 또 10억씩에 포함되진 또 않았기 때문에
0: 네네.
1: 앞으로 우리가 신앙 후손으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지도 좀 방향이 잡힌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네네. 이 인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황사형의 부인, 아내,
0: 예예.
1: 정명련. 이 정명련이 아들 황경환을 만나는 장면은 그것 또한 기적이고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0: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설로 쓸 때 제일 가슴 아프고 저도 울면서 썼던 부분인데 정명련은 그 정약용 집안에 얼마나 곱게 자란 딸입니까? 정약용의 제일 큰 형 정약현의 딸이거든요. 근데 황사형이 백서로 인해서 능지처사를 당하고 역적으로 몰리니까 정명련은 노비로 광기로 제주도에 끌려갑니다. 그때 두 살 난 아들이 황경안이라고. 이거는 뭐 소설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건 뭐 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 두 살 난 아들 황경안을 데리고 제주도에 광기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노비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주도 가는 그 길 옆에 추자도라는데 그 끌고 가는 포졸들한테 지 마지막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주면서 추자도에 그냥 양인으로 좀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1: 자기 아들만큼은?
0: 아들만큼은. 그게 황경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주도에 기생으로 광기로 끌려가면서 이 우리 가톨릭은 자살은 대제지 않습니까? 수청을 들라 그랬을 때 자살을 못하니까 그 흉터 얼굴에 흉터까지 내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제주도에 가톨릭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정명련입니다. 그리고 왜 정난주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 조상이 지어준 명련이란 이름이 제주도에서 노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자기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 해서 그냥 난주라고 해서 제주도 분들은 전부 정난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정난주 성당이 있고 한데 또 하나 또 정말 기적적인 건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황경안의 팔대손이라는 종손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1: 그래요.
0: 출판사를 통해서.
1: 예.
0: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아,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도 목동 성당에 다니시는데 제 책을 읽고
1: 예.
0: 너무 꼭 한번 저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제가 책을 쓸 때 추자도까지 가서 그 황경안 후손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찾아와서 만나고 하는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소설에서 이 정명련 그러니까 우리가 정난주로 알고 있는
0: 네네.
1: 그 정명련과 아들 황경안이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절절하고 미워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0: 원래 팩트는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설로
1: 극화하신 거죠.
0: 예예. 예. 근데 예. 그 쓰면서 꼭 만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주도하고 추자도가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는 섬인데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그 둘이 만난 거를 제가 소설로 이렇게 좀 예. 그렇게 좀 마지막에 만나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 예, 예.
1: 저도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같이
0: 예, 예. 예,
1: 좀 기쁘게 하지만 굉장히 감동 그리고 좀 절절한 마음으로
0: 네,
1: 예,
0: 네,
1: 읽었었고 네. 제주도의 또 천주교 순례길 중에 고통의 길로 불리는 정난주 길
0: 네, 네,
1: 코스도
0: 네.
1: 있습니다.
0: 네, 다 갔다 왔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 올레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0: 네, 네,
1: 여러분
0: 네.
1: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고
0: 네.
1: 그 소설의 등장인물로 후손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작가님도 소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도 들었고
0: 네, 네.
1: 지금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있을 세계청년대회 준비 방향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0: 그 내년에 교황님과 함께 뭐 거의 뭐 60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우리 K-컬처부터 우리의 문화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순교사 황사형부터 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20, 30대가 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교황님과 같이 오시는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우리 순교사를 조금 더 컨텐츠화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WID의 뭐 기획국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고 해서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한복 입은 남자가 이제 뮤지컬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WID 신부님들부터 해서 이런 뮤지컬 쪽도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보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런 좀 글로벌 컨텐츠로 우리 순교사에 대한 그 컨텐츠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 WID에 세계에서 오는 젊은이들한테 좀 그런 컨텐츠를 재밌게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서 제 백서도 보면 황사형을 영웅화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야 세계 젊은이들 보고 재미있으면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순교사 컨텐츠가 하나 이제 내년에 WID에 있었으면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바빠지시겠네요.
0: 아니 저는 뭐 그 이 백서 부분은 성당에서 이제 뭐 컨텐츠로 하시면 다 기정한 거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1: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또 어떤 세계 청년대회 안에 무상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도
0: 네.
1: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우리가 사자 보이즈나 골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0: 그럼요.
1: 예, 네. 이제는 네. 천주교회사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또 재밌게 보고 들을 네.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거 다시 한번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이 지금 이 이주의 책에서 이상훈 작가님과의 대화이길 바랍니다. 예, 듣고 계시는 분도 좀 재밌게 오늘 귀 쫑긋하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 다 됐고요.
0: 아이고,
1: 예, 네. 시간이 짧습니다. 아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훈 작가님 두 번째 신청곡 어떤 곡일까요?
0: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있어줘서 항상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이 가사가 저는 항상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두 번째 신청곡은 그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네.
1: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이용희의
0: 네네.
1: 목소리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야,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아주 밀도 있게 신앙선조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쓰신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훈 작가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이용희의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들으셨고요. 안치환의 소금 인형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만난 책입니다. 순교자 성월에 읽으면 참 좋은 역사 소설 백서.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나가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최백호, 유익종, 이치현, 최성수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생은 이대로 살기로 하자.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신앙선조들의 생, 신앙을 증거하는 생으로 살기로 하자. 그 의지로 신앙의 후손인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자 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9월 1일부터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지구와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창조 시기로 보냅니다. 올해 이 창조 시기의 주제는 살아있는 물인데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천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 때도 많죠. 이번 창조 시기 동안은 이 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는 노력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9월 6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이매노래 연구회의 보시니 좋더라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하느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어떤 기후 재난도 너무 많았고요. 특히 네팔 너무 안타까운. 요건 정말 어떤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또 여기에 맞게 올해 창조 시기의 주제를 살아있는 물로 이렇게 정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제키엘 연서 47장 9절의 말씀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47장 9절을 보니까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물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이런 홍수를 보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창조 시기 동안 정말 물의 소중함 기억하면서 이 세상 지키는 노력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홍보를 하나 하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계시겠죠?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제 TV 프로그 다큐멘터리로도 있거든요. TV는 방송이 지금 되고 있지만 또 너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삽니다. 육아를 산다는 거예요.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자꾸 육아를 사서 어떤 쓰레기들이 계속 생기고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의 육아 다큐멘터리거든요. 또 찬미바드 소서의 회칙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제작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한번 주위에 육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하나로의 찬미바드 소서 듣고요. 이어서 요한 프로젝트의 내 주를 찬양까지 두곡 이어드릴게요.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눌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다. 못 만나 봤지만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아이를 떠올리며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심플리시티 웃어요였습니다. 예, 재미있는 시였어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또 감동도 있는. 빵집은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어요로 시작해서 이건 어떤 아재 개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아이가 써놓은 글씨를 보고 아 여기는 참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정말 일상과 가까운 시라서 또 더 재밌고 감동이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면우님의 빵집이라는 시였어요. 라일락 향기님이 슬픈 성인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옆집에 성인이 산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옆집에 성인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니까 갑자기 또 아쿠티스 성인 생각이 나는 게 아쿠티스 성인은 우리랑 진짜 동시대에 살았던 저보다도 더 어린 성인이거든요. 저보다 몇 살이 어려요. 한 5살 정도 어렸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성인이 살았을 때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성인이 되시면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쿠티스 성인은 주위에서 성인으로 굉장히 정말 대단한 어린이다. 정말 대단한 청소년이다. 이분은 성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미 주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돌아가시자마자 집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딱 보관해 놨다고요. 그대로 보존해 놨다고. 그래서 옆집에 성인이 살았다면 제가 너무 이렇게 감정 없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가 맞겠다. 그리고 복잡하겠다. 이 성인 뵈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생각 해봅니다. 재밌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셔서 나무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5011님이 가등중창단 딜레마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이 곡 듣고 올게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네, 갑등중창단 딜레마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구약시대 예언자인 성 즈카르야가 있습니다. 사제 집안 출신이고요. 바빌론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가 쓴 즈카르야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회복하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제르마노, 성 오네시포로 등 2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주위에 또 축일 맞으신 분 있다면 예약 문자로 축일 축하합니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 화살기도 한번 바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 주일이라서 이런 곡들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어요. 알토엘 생활성가대 일요일 오후 듣고요. 이어서 우리 단장님들, 단체장님들의 마음을 노래한 37.2MHz의 어느 단장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오려나? 톡은 다 읽었는데 다들 답도 없고. 바쁘다, 힘들다. 다 이해는 하지. 근데 같이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을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오겠지, 우리 친구들?

네, 알투엘 생활성가대 일요일 오후 들었고요. 이어서 37.2MHz 어느 단장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당에도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임 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길 청하면서 모든 만남 주님께 맡겨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더 위드가 부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의 집 지구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7일 연중제 23주간 월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양재 2동분당 부주임 박민준 가브리엘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0: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3: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하나이다.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3: 당신은 나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없애시나이다.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를 주님은 역겨워 하시나이다.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3: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이 감싸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알렐루야.
3: 알렐루야.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3: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0: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은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입니다. 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신학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만 만나면 입이 꾹 다물어지고 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저에게는 왜 이럴까라고 물어보면 영어는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했고 그저 활용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율법을 평생 배우고 율법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 왜 배우는지 저처럼 그냥 시험만 본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그들은 정작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여서 안식일에 사랑이 아닌 오히려 고발을 그런 나쁜 것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셨지만 그들은 부끄러운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골이 잔뜩 났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입을 꾹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골이 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부끄럽지만 제가 영어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 봉헌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0: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대히 봉헌합시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

0: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0: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늘이 푸르게 깊어가는 걸 보면서 가을이 왔다는 걸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오염되고 이상기후로 가을에도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지키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종이 비행기 17이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네. 어떤 이런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는 상상을 해보면 파란 하늘에 하얀색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물론 제가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렸을 때 그렇게까지 멀리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상상해보면 정말 푸른 하늘.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푸른 하늘 가끔 보면 하늘 진짜 푸르다, 예쁘다 이런 말할때 있지만 봄, 초여름까지만 해도 좀 뿌연 하늘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 좀 어둑어둑한 하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조만간 또 가을이 오면 청명하고 푸르고 높은 하늘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53이에요.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샵 1053. 누르고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CPB시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함께하는 월요일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DES의 별을 따라서 듣고요. 익투스 어느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람 출판사에서 펴낸 민명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사과는 어디로 갔을까 함께 하겠습니다. 사과 옆에 왜 해골을 그려넣었을까? 폴 세잔에 해골이 있는 정물을 본다. 화석처럼 굳어있던 다락박 풍경이 겹친다. 그 사과들은 어디로 갔을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병색이 깊어졌었어.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산 사과를 머리맡에 던져놓았지. 사과는 한동안 다락방에 있었어. 사과에 대한 기억은 딱 거기까지다. 흑백 화면은 다락방에서 정지된 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앞둔 시기였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은 말 그대로 수업의 연장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여행지는 경주 불국사. 기차를 탈 기회도 거의 없었을 때이니 기차 여행에 대한 설렘과 친구들과의 여행에 대한 호기심과 계획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시름시름 시작된 어머니의 병세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의료시설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이라 그랬는지 의사들은 그저 간이 좀 안 좋다고만 할 뿐 뚜렷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외할머니는 내게 수학여행을 포기하라고 하셨다. 나는 꼭 가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다. 그동안 등록금에 조금씩 합해서 낸 수학여행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첫째 이유였고 어머니 병은 나으면 되지만 수학여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서 꼭 가야 한다는 게 둘째 이유였다. 어머니는 잠깐 앓다가 자리를 툭툭 털고 가볍게 일어나면 되는 거였다. 나는 결국 수학여행을 갔다. 그리고는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싹 잊었다. 낮에는 고도 경주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고 밤에는 친구들과 놀며 날밤을 세웠다. 그 시각에 어머니의 생명불이 사위어 가고 있다는 걸 알 리 없었다. 사흘을 하루처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으니 그제야 불현듯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삶은 계란이랑 과자 등을 파는 홍익요원이 기차 객실 통로 사이로 지나갔다. 그물처럼 생긴 망에 담긴 사과가 눈에 띄었다. 그물망 한 줄에 사과가 다섯 개씩 들어있었다. 나는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큰 효도라도 하는 양 큰맘 먹고 남은 용돈을 탈탈 털어 두 줄을 샀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서 보니 어머니는 혼수 상태였다. 그 사이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거였다. 수학여행을 잘 다녀왔노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을 겨우 넘기고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다. 삶의 고통은 질기지만 날숨 한 번으로 끝나는 죽음의 순간은 참으로 허망하고 가볍다. 어머니는 그렇게
마흔의 생애를 거두고 나비처럼 홀연히 지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사람들한테 너 욕 안 먹게 하려고 어멈이 너 오는 거 기다렸다가 간 거야. 어머니는 내가 사온 사과를 한쪽도 맛보지 못하셨다. 그 사과는 사무제 후에도 망에 담긴 채 다락방에 버려져 있었다.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달랑 남겨진 삼남매 중 그 누구도 사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한덕훈 신부님과 김혜리가 함께한 어머니 당신께였습니다. 네, 민명자 작가의 책이었죠. 새벽 한 조각에서 사과는 어디로 갔을까 함께 했는데요. 사실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뒷이야기가 있는데 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였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겁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예. 평소에 막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표현을 잘 해야겠다. 그 최근에도 좀 생각하긴 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민명수 작가님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찾아보고 요즘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만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심윤옥 루시아님이 찬미예수님 첫 곡으로 구역별로 성가대회에서 1등한 곡이 흘러나오는데 마음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행복하게 연습했던 곡이에요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나는 천주교인이요 들으시면서 보내주신 거죠. 이곡 좋죠. 힘태진 신부님 부르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불러도 좋고 뭉클한 곡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들으셨다니 저도 기뻐집니다. 야생화님이 9월 10일은 대녀 소피아의 출산 예정일이랍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좀 일찍 수술하게 됐다고 해요. 며칠 안 남았네요. 떨리실 것 같아요, 소피아님. 출산하셔서 아름다운 아기 만나시길 바라며 심플리시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띄워드릴게요. 5687님은 오는 토요일에는 최영업 신부님 희망의 순례지, 전북 완주 오두제 교촌, 전남 진밭들 교촌, 충남 부여 도앙골 교촌 등 세곳 순례를 위해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아, 저희 방송 들으셨을까요? 이거 지난주에 보내신 건데 그럼 토요일에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을까요? 주님과 성모님의 보살핌

팀으로 잘 다녀올게요 하시면서 최은영 스텔라의 샬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셨길 바라면서 후기도 또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5687님이 신청하신 최은영의 팔로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야생화님과 대녀 소피아님, 네, 사랑하는 아이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플리시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띄워드릴게요.

심플리시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최은영 스텔라 샬롬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르코 크리진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에 고향에서 사목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코시체 지역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되찾길 바라며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레지나, 성 아나스타시오 등 2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인호주사가 부릅니다. 하느님 그리고 나.

네, 이노주사의 하느님 그리고 나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어떤 규정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죠. 그런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들어보시고요. 저는 석소영이 부르는 당신의 이름 놀라운 사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이 구절에 머물러 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박해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듯 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를 고쳐주면 분명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감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도 자신 앞에 있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건네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희망을 선사해주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래의 모습이나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본격적으로 입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이 다섯 글자 참 많이 쓰지 않나요?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건 이제 가을이 정말 가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은 마침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출근길 잠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진짜 가을이 시작되는 오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로 오늘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윤건 가을의 만나 이 노래로 2026년 9월 7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열고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복디는요. 에어컨 여름 내내 에어컨 바람 쐬다가 정말 차 타자마자 후끈 쥐는 공기 때문에 막 엉덩이 바람도 켜놓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켜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어컨 바람보다 바깥 바람이 더 차가운 느낌입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바람이 쾌적하고 막 기분 좋아지는 요즘인데요. 오늘 마침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백로라고 하니까 공기도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복디는 여름에는 잘 안 입었던 살짝 도톰한 반소매 니트를 입었는데 춥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 상쾌한 기분 쭉 이어서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7409님, 절기상 오는 백로네요. 아침 저녁은 시원한데 낮에는 뜨거워요. 행여의 출근길 늘 하루가 시원한 하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윤철배드로님께서는 우수지 나가다 복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날 병아리 천사들 등교시키려고 출근 준비하면서 애청합니다. 2373님. 시골에 신모기에게 헌혈을 하고 와서 그런지 온몸이 순환을 겪고 있어요. 라고 안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아, 이제 그 성묘, 그러니까 뭐, 맞죠. 성묘라고 하는 거 맞죠. 추석 앞두고 다들 이제 벌초. 성묘가 아니라 벌초. 벌초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산도, 실골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헌혈을 하고 오셨다. 모기한테요. 아유, 고생이세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여름 다 끝나서 모기한테 이리저리 뜯기면 억울하잖아요. 여름 잘 버텼는데 모기한테 이리저리 피하면서 잘 버텼는데 이 초가을에 헌혈을 하고 오셨다고요. 약 바르세요. 약국에 그런 약 같은 거 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약국 선생님한테 저 산모기한테 좀 뜯겨서 그런데 좋은 약 좀 달라고 해가지고 좀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복이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복디에게 남겨주신 메시지 복디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틀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서로서로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번 주는 꼭 이거 해내고 말 거야 하는 다짐. 이게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뱉으면 정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그동안 밀린 일 이번 주는 꼭 해내리라 싶으신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선물도 드릴 거예요. 자,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누구랑 함께하냐면요.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是今年呀，我奶奶是姑姑妹，我奶奶是二幺九。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9월7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오늘은풀잎에맺힌이슬에서가을의기운을느낀다는절기백로입니다절기답게아침공기가부쩍선선해졌는데요현재기온서울과대전이 18.6 도광주 19.9 도대구는 21.1 도입니다한낮에는서울29도전주와대구역시29도부산은30도까지올라서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습니다앞으로아침과저녁으로는날이갈수록선선해지겠습니다환절기건강관리에신경을쓰셔야겠습니다오늘전국이대체로맑겠지만동해안과제주산간지역은오전까지 5mm 안팎의비가내리겠습니다태풍크로바는오키나와동쪽해상에서북상중인데요내일오후열대저압으로약화되겠습니다태풍의간접영향으로영남해안과제주동부해안에는강풍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오후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서바람이강하게불겠습니다또현재제주도와남해안경북동해안에는연안안전사고위험예보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갯바위나방파제접근은자제하셔야겠습니다내일오후늦게부터는동해안지역에비가내리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자오늘날씨아침과저녁으로부쩍선선해졌어요앞서여는말에서도말씀드렸지만복디가오늘반소매니트옷차림을하고나왔는데아침공기가너무차가워가지고아이뭐이게긴소매입고나올걸그랬나자켓입고챙겨입고나올걸그랬나싶을정도로아침공기는매우차갑습니다서울에서기온이20도아래로떨어졌어요 18.6 도라고요하지만한낮에는30도안팎까지오르면서아침과낮낮과밤의기온차가크게벌어지겠습니다어여쁜세실리아님께서춥다는말금지해요복디너무더웠잖아요라고하셨는데요아지금창문좀열어보세요진짜쌀쌀하다니까요하지만말씀하신대로한낮에는좀더워진다는예보있습니다여러분들입고벗기편한자켓을이제슬슬챙겨다니시는것이좋겠네요가을이라가을바람좀치같아요솔솔불어오니자이동요기억하세요제가너무엉망으로불러서이게무슨노래야싶으신가요요즘이런가을동요같은거생각나는요즘날씨잖아요하늘은높고쾌청하고공기는찹찹한게아가을이진짜성큼다가왔구나싶은날씨가이어지고있는데요자지난주에는만화영화이야기했죠오늘은우리어렸을적동요이야기를한번해볼까합니다여러분들은좋아하는동요있으신가요파란하늘파란하늘꿈이이런요즘도기억하는동요듣고있으면마음이착해지는것같은그런동요이야기한번나눠볼게요여러분들이기억하시는동요문자남겨주세요한통에100원드는유료문자샵1053 CPBC 라디오애플리케이션빵무료방송토크로남겨주시면됩니다자오연준의바람이불어오는것함께들을게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런 동요가 생각나는 요즘 동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요 알려주세요. 지금도 기억하는 동요, 지금도 이거 들으면 마음이 괜히 착해지는 느낌이에요 하는 그런 동요 이야기 해보려고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안예은 문어의 꿈.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잘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노래인 것 같은 동요 멋쟁이 토마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아들을 위해 만든 노래인데요. 공부보다도 춤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 사실 보통 부모님 마음에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무언가 하나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빠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해도 괜찮아. 춤을 추는 너도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주스가 되어

토마토. 이 멋쟁이 토마토라는 노래에 이렇게 멋진 뜻이 담겨 있었다니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주스로 먹어도 케첩으로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엇을 해도 멋지다 하는 토마토에 대한 노래였다니 감동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면 감동받는 그런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막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보기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동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요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8700님 복디 파란 나라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지네요 하셨어서 저희가 송유진의 꿈꾸지 않으면 이 노래에 이어서 혜은이의 파란 나라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자, 햇살은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는 동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0980님께서 혹시 제가 동요 가수인데요. 어린이 목소리로 부른 동요 신청해도 될까요? 꾸러기 대행진의 계란말이 송입니다.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를 동요로 재미있게 표현한 곡이에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노래 나가는 동안 찾아봤거든요. 아, 근데 지금 파란 나라 멜로디가 너무 강했어가지고 이 멜로디 따라 불렀었는데 되게 부르기 쉽던데. 계란말이 엄마가 해주신, 이건 파란 나라잖아.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 이거 뭐지? 파란 나라랑 섞였어. 저 복디는 노래 나가는 동안 이 계란말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서버에 이 음원이 없어가지고, 아직 없어가지고 복디가 얼른 듣고 왔는데, 엄마가 해주시는 계란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 이거였는데, 분명히 이거였는데, 제가 막 박자도 맞춰가면서,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 이래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 파란 나라의 멜로디가 너무 강했나봐.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 새파란 나라.

4289님, 국민학교 시절 종이접기 동요 만드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교과 다음으로 많이 불렀네요.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달마님께서는 84년도 M사 동요대상 노을이 생각납니다. 0133님도 노을이라는 동요를 들으면 농촌의 가을 풍경이 느껴지고 훈훈해져서 지금까지도 가사를 떠올려 보네요 라고 하셨어요. 노을. 아, 노을이라는 노래도 유명했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또 아까만 해도 기억이 났는데 파란 나라 이거 중독성이 장난 아니네. 계속 머릿속에 파란 나라밖에 기억이 안 나네. 가사가 뭐였더라?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향기. 이 노래죠. 후! 드디어 파란 나라를 머릿속에서 지웠어. 박파오로님,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원제는 반달이라고 하네요.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여자친구들끼리 모이면 꼭 이렇게 손으로 막 쎄쎄쎄라고 하나? 이런 거 하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오빠 생각이 듣고 싶네요. 홀로 남은 곰님께서 문자 하셨고요. 아우스팅님 역시 오래된 동요지만 오빠 생각이 나요. 듬뿍 듬뿍 듬뿍 새 뭐예요 나 누나 이건가? 올여름 많이 더웠지만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가족이 모두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형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타와 하모니카로 오빠 생각을 연주했네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감동이다. 이거 오빠 생각은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노래를 형이 직접 연주해서 또 이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이 노래 멜로디가 되게 눈물 나. 그 어른들이 이런 노래 들으면 되게 뭉클하실 것 같거든요. 2538님 IMF 시절 힘든 아빠들을 위해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작곡하셨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요즘은 퇴직 후에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중이십니다. 그 시절 창작 동요제의 아빠 힘내세요를 들으며 뭉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변진섭 종이접기 그리고 아빠 힘내세요까지 듣고 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출근길 하늘을 보지 않고 뭐 그리 급하다고 앞만 보고 왔네요. 우리 출근길에 아우스팅님께서 앞만 보고 왔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꼭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창 하늘은 제목만큼의 하늘이지만 맑고 높아요. 가끔 하늘을 보는 여유도 가져볼게요 라고 다짐을 해주셨거든요. 자, 오늘 점심시간에는 조금 산책도 해보시면서 푸른 하늘, 높은 하늘 좀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브리엘라님, 하늘이 파랗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침이네요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오늘 날씨 좀 즐겨봐야겠어요. 이렇게 아까운 가을 날씨 흔치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오늘도 좀 가을 느낌, 또 절기 백노래잖아요. 가을 느낌 만끽하면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897님, 오늘 큰딸 결혼기념일입니다. 2주년인데 아이가 둘이고 둘이 만나서 그 사이에 넷이 됐네요. 육아하느라 바쁜 딸에게 호박쌈과 부추 양념장 만들어서 다녀와야겠어요. 간 김에 손녀들도 보고요. 아, 맛있겠다. 호박쌈에 부추 양념장? 복지 스타일인데. 복디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큰딸 결혼기념일 함께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자녀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408님께서는 토요일에 마라톤 풀코스 도전하셨대요. 근데 준비는 소홀히 하고 또 다른 주님을 좋아해서 기록이 엉망이네요. 올 가을에는 금주하고 달려볼 지니 라고.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 말고 또 다른 주님이 한 분 계시죠. 알콜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기록이 엉망이다. 그래도 저는 완주한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박바오로님께서는 오늘 병원 갈 지니 외쳐주셨어요. 속이 안 좋아서 위내시경 받으러 갑니다 하셨는데요.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와서 또 속이 놀랄라 아주 연한 뭐 죽이라든지 좀 속 편한 음식 잘 챙겨서 드시고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랙 모나리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시베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573님, 오늘 저희 대표님 61번째 생일입니다. 저희 직원이 리본을 달고 인간 리본 선물을 하기로 기획했는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겠죠? 꼭 웃음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믿으며. 인간 리본 실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대표님이. 재밌잖아요. 뭐, 흔하게 막 케이크 불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고마울 텐데, 고마워 하실 텐데, 인간 리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기획해서 생일 축하, 생신 축하해 주시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기를, 재미있게 파티 끝낼 수 있기를, 복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77님 문자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하자마자 다짐 보내주셨는데요. 애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아내. 며칠 전 거실에 앉아있다 부엌에서 아내가 혼잣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나만 힘들고 나만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힘듦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친정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멀리 전주에서 무뚝뚝한 남자와 살려고 경상도로 시집 온 사람. 이번 주 아내에게 전주행 티켓 두 손에 지워주며 엄마랑 오붓한 시간 갖고 오도록 해주리라 다짐해 봅니다. 라고 아주 따뜻한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혼잣말로 엄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쵸? 3077님이 그걸 또 딱 캐치하고 또 전주행 티켓 두 손에 쥐어주겠다라는 다짐 해주셨으니까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꼭 부모님 친정 가서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0810님,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들었던 너무 귀여웠던 그리고 가사가 뜨끔했던 동요가 있습니다. 바로 뚱보새. 그런 동요도 있어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났을까봐 이 가지 저 가지 옮겨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재본답니다. 먹는 것도 없긴요. 있죠, 나이요. 라고 재미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뚱보새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나요? 이 가지 저 가지 옮겨다니면서 몸무게를 재본대요? 귀엽다, 귀엽다. 베드로 황님께서는 신앙적인 다짐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378 하나님께서는 1일부터 운동을 다짐했는데 7일이 후딱 지났네요. 오늘은 퇴근 후 호수공원 걷기 운동할 지니. 이 실천 한 달, 두 달, 세 달 꼭 지켜질 지니. 이루어지고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박보람의 예뻐졌다 신청하셨어요. 1일부터 다짐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이렇게 사부작 운동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램수를 빼다 보면은 진짜 어느 순간 예뻐져 있을 거예요. 제가 3781님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아주 아주 응원하면서 박보람의 헤어졌다? 예뻐졌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와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를 바로 뽑아봅니다. 오늘의 진이는요. 행여와의 사랑꾼 새로 등장하신 307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 하나님의 신청곡 박보람의 예뻐졌다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9: 펄!
10: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8: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1: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2: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이사구 하나님께서 지난 주말 양양에서 치러진 BMX 대회 12세부에서 우리 아들이 2위를 수상하셨대요. 정재원 선수 축하한다고 외쳐주세요. 저도 마스터즈부 2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은 소식 함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나 우리 12살 정재원 선수 이렇게 항상 성적이 좋아서 어떡해? 우리 행여아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유 장합니다. 장해요. 그 아빠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848님, 우리 남편 도시락 싸고 있어요. 손수 만들어주려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 바쁜 월요일 아침부터 도시락을 손수 싸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도시락인데 그냥 뭐 그 안에 인스턴트 소시지만 가득 넣어도 그래도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데. 정성과 사랑을 먹고 남편분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실까요? 한 주의 시작부터. 자, 소아다르사님께서는 복디의 책을 받으셨대요. 푹 빠져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독자분들께 뭐 0.00001%의 힘이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제공입니다. 2부에서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 행여와 이분은 한바이오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황가람, 나는 반딧불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보기님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노래 가사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2: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0: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보기들은 내가 뭔 줄 아셨나요?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나는 막 대통령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집의 대장. 아니면 사실 나 미스코리아 꿈꿨는데 지금은 그냥 코리아 아줌마다. 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 한번 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나 빛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렇더라. 샵 1053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재미난 문자 장원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황가람 나는 반딧불.

황가람 나는 반딧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사실 나 뭐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오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68님 나는 내가 훌륭한 스포츠캐스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스포츠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노래방 가서 캐스터 넷츠 잘 지는 사람. 아 웃기다 웃겼다. 아 재밌었다. 스포츠 캐스터가 될 줄 알았는데 스포츠 캐스터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캐스터 넷츠를 잘 치는 사람이라. 아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535님 어릴 때는 운동신경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커서야 운동신경 꽝임을 알게 되었어요. 흑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운동신경 꽝. 그냥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국가대표도 아닌데요 뭐. 라고 저는 한번 제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홀로 남은 곰님 어릴 적부터 곰인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진짜 곰이었어. 7703님 문과인 줄 알았는데 이과였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아우스틱님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머리만 단단하다. 그래도 예쁜 친구인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행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유머 코드가 섞인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6199님께서는 나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을 이라고. 아 쉽지 않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현생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려움이 가득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또 그거를 헤쳐나가는 게 또 인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래 힘들면 저도 힘들면 힘들다고 찡찡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을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뭐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과연 뭐였다 라고 재미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장원은요 나는 내가 훌륭한 스포츠 캐스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스포츠만 좋아하고 캐스터 넷츠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3368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재밌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월요일 코너 박현민의 문화 예보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에이핑크 노노노

0: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문화 예보.
0: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학의 소식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네, 평론가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일주일 만에.
1: 네, 많이 선선해졌죠.
0: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아침 춥지 않았나요?
1: 새벽에 나오면 좀 추워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이번 주말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쵸? 이거 괜찮나 했는데 해가 뜨니까 또 너무 덥다. 너무 의욕이 넘쳐서 나갔더니 너무 많이 뛴 거예요. 한 5km 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틀째 몸이 쓰셔서 이게 관절이 아파요. 이거 아시죠? 오랜만에 뛰면.
0: 알죠, 알죠.
1: 너무 더워서 거의 한 달 만에 뛰었던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진짜 30도가 뭐야? 35도 막 이랬어가지고.
1: 그거는 나가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제가 잠깐 휘트니스 한 달, 두 달 끊고 안에서 뛰었던 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은 너무 더워서 안에서도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뛰었다가 제가 그날 새벽에 좀 일찍 눈이 떠졌는데 그날 내 심장을 줄게란 아주 명책을, 명서를 한번 읽고 제가 좀 반성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복귀를 아직 1년 이제 안 됐지만 1년이 곧 되어가는데 네, 그쵸, 그쵸. 보면서 달리기로 아 정말 뛰기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아 건강하신 분인가 보다. 또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알긴 알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책을 읽고 덮으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나는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바로 뛰러 나갔어.
0: 너무 다행이다.
1: 반성도 하고 나를 스스로 다잡는 계기가 됐던 책이라서 그래서 그날 뛰고 돌아와서 바로 그 SNS에 올린 거예요.
0: 너무 글. 감사했어요. 나 감동받았잖아요. 그 SNS 올리셔가지고.
1: 너무 길게 썼다가 아 요즘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러면서 좀 짧게 추격해서 했지만 그 마음입니다. 정말 다시 보게 되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그걸 보시고 아 그래 진짜 말만 하지 말고 삼내의 삶을 살아야겠다. 느긋하게 느슨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달리고 이래서 안 되는데 저는 걱정돼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각자 이제 콘텐츠라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글이나 똑같은 콘텐츠를 보고도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 책은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0: 아이,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은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청춘 스타가 뭉쳤습니다. 1970년대 격동의 대한민국을 그린 시대극이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제목부터 직장인들 도파민 자극하는 드라마가 찾아옵니다.
0: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스타 두 분이 뭉쳤습니다. 영화 이야기인가요?
1: 네. 수요일 극장가는 아마 이번 주 여기가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두 청춘 스타죠.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가 더 드라마로 뭉쳤습니다.
0: 오, 더 드라마?
1: 네, 영화 제목인데 더 드라마예요.
0: 이 선남선녀 그 배우들이 뭉치면 이건 당연히 로맨틱
1: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좀 달라서 더 재미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이 사실 낯설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오디세이에서 보셨죠? 오디세이 보셨죠?
0: 네. 천만 영화가

0: 됐다던데요.
1: 천만 영화 됐습니다. 오. 주말 동안에 드디어 이제 천만이 넘었고 저도 그 천만 안에
0: 들어갔어요?
1: 그 천만 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가 나오잖아요.
0: 그쵸, 그쵸.
1: 사실 많이 맞붙는 씬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지만 여기서 이 두 명이 나왔는데 이번엔 이 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0: 오.
1: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화제가 됐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개봉하는 듄의 세 번째 파트 3에서도 이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요. 그러니까 올 한 해에서 극장에서 세 번이나 이 작품에서 이 두 명이 만나는 거죠.
0: 근데 확실히 핫한 스타인가 봐요.
1: 맞아요. 한국에서도 사실 좀 핫한 배우들이 연달아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 많잖아요.
0: 그쵸.
1: 근데 할리우드는 더 큰 시장이고 전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대작마다 이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0: 그러니까.
1: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핫한지를 증명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 부부입니다. 이 두
0: 네.
1: 사람이 예비 부부로 나오는데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죠. 그런데 서로 숨겨둔 과거가 하나둘씩 터져나오면서 사랑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0: 과거 이야기.
1: 네. 아마 이 영화가 나오면 큰 화제가 될 것 같은 게 왜 결혼하기 전에 너 어디까지 말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야, 다 괜찮아. 다 말해. 우리는 이제 결혼할 사이야.
0: 아, 그리고 또 막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말해봐. 막 이렇게
1: 얘기하잖아. 내 앞에 몇 명이나 만났어? 막 이런 얘기 물어보죠.
0: 맞아.
1: 무슨 말이야? 네가 첫사랑인데. 거짓말이어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0: 맞아, 맞아요.
1: 그래? 사실은 내가 딱 몇 명 만나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수위가 높아요 여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로콘가라고 시작했다가 어느새 심리 스릴러로
0: 스릴러까지?
1: 그래서 로맨스 스릴러라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어머 아니 로맨스에서 어떻게 스릴러로 넘어갈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얼마나 비밀이 크면 스릴러야?
1: 무슨 말이에요? 항상 현실에서 로맨스에서 스릴러로 많이 자주 넘어갑니다.
0: 아, 맞죠 맞죠.
1: 네 넘어가는데 쉬쉬하는 거죠. 결혼 앞둔 사람한테 쉬쉬하죠. 근데 여기는
0: 네.
1: 그것을 주제로 내세웠고 근데 어디에서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 제작사 중에서 독특한 영화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한 A24가 만든 작품이에요. 여기에선 우리가 알만한 작품으로는 영화 미나리.
0: 아 미나리 윤여정
1: 배우님과 스티븐 연이 나왔던 네. 미나리도 있었고 성난 사람들.
0: 여기도 스티븐 연이
1: 맞아요.
0: 나왔죠.
1: 스티븐 연이 나왔고 에미상에 여기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성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이런 거를 만든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많았던 곳을 만든 작품이라 제작사라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려고 합니다.
0: 재밌겠네요. 일단 그 두 배우가 이미 흥행 수표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오디세이를 다 한 번 좀 보셨잖아요. 천만 명이 보셨으니까.
0: 이제는 다 봤죠.
1: 그 두 명의 배우가 이런 장르에서는 또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로버트 패틴슨은 또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도 맞아요. 하나 나왔었죠.
1: 미키 세븐틴에서 네, 나왔었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1: 저희 뱀파이어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0: 그렇죠. 그 트와일라이트.
1: 네, 섹시한 뱀파이어 트와일라이트의 그 분이 굉장히 많은 변신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0: 저는 트와일라이트를 사실 안 봤어요. 안 보고 나서 그냥 저 사람은 얼굴 때문에 마스크 덕분에 흥행하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미키 세븐틴이나 그 외의 영화들을 보면서 아 연기력으로
1: 맞아요.
0: 호평을 받고 있는 배우였구나라는 걸 재발견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당시 트와일라이트 당시만 해도 그래도 너무나 얼굴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섹시한 뱀파이어다라는
0: 그쵸.
1: 느낌이 나면 그 영화를 안 보셨지만 스틸이나 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런 것들만 봐도 그랬을 텐데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미키 세븐틴 같은 데서도 이번에도 오디세이에도 굉장히 악랄한 모습을 많이
0: 찌질한
1: 보여주나.
0: 모습
1: 찌질하고 악랄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건 정말 연기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근데 이 장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또 젠데이아가 가장 핫한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보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신 소식은 시대극 드라마.
1: 맞아요. 그날, 그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안방에서는 이 시대극이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표현을 쓴 게 시즌2이기 때문인데요. 1970년대 격동의 대한민국을 그렸던 메이드 인 코리아 기억하시죠?
0: 저 이거 너무 기대됩니다.
1: 맞아요. 저 재밌게 보셨다고
0: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 들었었는데 요게 드디어 시즌2로 돌아옵니다. 얘기가 많았죠. 시즌2가 제작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게 원에서는 이제 현빈과 정우성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도드라졌잖아요.
0: 이 두 분의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 맞아요. 어떤 이 시대에 이런 두 명이 정말 맞붙었다는 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드라마니까 본다면 그때로부터 이제 9년이 흐른 설정이에요. 그냥 많은 게 바뀌겠죠.

0: 좀 팽팽하게 펼쳐집니다.
1: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우성이 약간 선한 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현빈이 빌런이었죠. 그리고 빌런의 동생이 우도환.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삼각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0: 근데 그 시대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가 약간 모호하게 그려지는 면이 있어질 것 같고 아. 정우성이 완전히 선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패했잖아요, 사실상.
1: 그렇죠. 패를 했죠.
0: 그러다면서 이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걸 연출하신 분이 우민호 감독님이에요. 남산의 부장들을 만들었고 그 시대를 좀 많이 다뤘던 분이라서 이번에도 굉장히 영화 같은 드라마를 여섯 개 회차지만 이걸 한 편의 영화처럼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1: 이것도 한 번에 그냥 시즌이 통째로 나와요?
0: 안타깝지만 이게 땡플릭스가 아니고 디즈땡이라서 아. 첫 주에 두 개가 공개되고 그 다음 주에 두 개가 공개되고 그 다음 주에 두 개가 공개돼서 총 6개 3주 동안 방영이 됩니다.
1: 너무 어떻게 기다려
0: 힘들겠죠. 하지만 또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요일 날 또 열리면 또 봐야죠.
1: 열심히 봐야죠. 네. 아 진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네요. 9월 9일이면 아 이번 주네요. 이번 네. 주 수요일에
0: 이번 주 수요일 날 극장에서는 요 더 드라마가 하고 아하. 안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2가 방영이 됩니다.
1: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소식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음악을 들을까 하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도파민 자극 드라마라고요.
0: 네, 앞에 소개드린 두 개의 작품 이제 할리우드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의 블록버스터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현실 밀착 드라마예요.
1: 네.
0: 이번에는 수요일을 한 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이번 목요일로 목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작품이에요. 티땡, 국내 OTT죠. 네. 티땡에서 공개되는 작품인데 직장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도파민을 자극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준혁 배우가 주연으로 나선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1: 제가 진심으로 오늘 정말 네.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뒤에 녹화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헤어 메이크업 샵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분장을 봤는데 선생님한테 왜 분장을 봤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제가 로또가 안 되죠?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복권을 사는데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복권을 사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아, 이 복권 1등도 출근한다는 재미난 드라마가 나타났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얘기 상상을 한 번쯤 하잖아요. 구매를 할 때마다 아 내가 이게
1: 될 것 같아.
0: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되면 뭐 하지? 아 세금 얼마나 되지? 그리고 얼마나 누구랑 뭘 사고 뭐부터 하지? 누구한테 뭘 줄 수 있지?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아마 이런 복권의 묘미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당첨이 된 거예요.
1: 아 좋겠다.
0: 그러면 당장 모든 사람들이 회사 그만둬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묘한 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웹소설로도 나왔고 웹툰으로 나온 작품인데
1: 네.
0: 저도 웹툰을 봤거든요. 근데 웹툰에서는 이 당첨금이 18억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또 13억으로 바꿨더라고요.
1: 왜 그렇지?
0: 좀 그만두기 애매하게 만드네요.
1: 아 의미가 이게 일부러 네. 설정을 했구나.
0: 근데 말하자면 13억이 되던 웹툰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18억이 됐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강남에서 아파트 하나도 못 사.
1: 맞아. 서울에서 생각, 직구하기 쉽지 않아.
0: 그만두기 애매하지 않나? 막 이런 말을 혼자 고민을 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1: 네.
0: 그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또가 됐다는 그 안도감과 내 통장의 그 잔고를 보면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1: 여유가 넘치나?
0: 그 전에 되게 쭈그린 모드였거든요.
1: 네.
0: 되게 최연소 팀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기보다 이제 선배가 후배가 이렇게 밑에 직장 후배가 되고 이러니까 좀 목소리도 못 내고 막 끌려다니고 사람들도 나를 따르지도 않고 이런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난 그만둬도 돼.
1: 그러니까
0: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자기를 옥죄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다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
1: 시원해.
0: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거 봐라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게
1: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네. 떵떵거리면서
0: 내가 로또가 돼서 이런 큰 거액이 한 번에 생겼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모든 직장인이 이 안쪽 주머니에 사표를 사직서를 품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로또 잔고가 찍힌 그거를 품고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 되는 방향대로 나의 목숨을 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 된다는 게 여기서는 로또의 마법입니다.
1: 누구나

0: 번쯤은 생각을 해봤죠. 맨날 너 복권 1등 되면은 회사 다닐 거야, 때려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1: 제가 그런 말 알았죠. 저는 그 이러하지 않은 일에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된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데 왜 되지도 않으면 사면서 이걸 고민하는지 정말 참 모르겠고 뭐 저한테 가끔 이제 학생들도 오거든요. 이거 공부가 되면 뭐 어디 해외를 가야 되는데 수업을 된 다음에 고민하면 될 거를 왜 되지도 않은 거 지원도 하기 전에 왜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0: TJ네.
1: TJ입니다.
0: TJ네.
1: 아니 왜 로또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한 고민을 그냥 그 시간에 내 일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할지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어떤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0: 아, 저 역시 TJ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형 뭔가 나한테 챙겨야지 계획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 이런 상상을 하면서
1: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0: 이런 상상을 하면서 두고 봐. 내가 1등만 되면 있잖아. 와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1: 그러면 그만 두실 건가요 라디오?
0: 아니요 아니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때는.
1: 맞아요 더 열심히. 이 저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복권으로 이제 치안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눈치를 보거나 나 앞으로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함부로 못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치아야 됐지만 마음가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맞아. 지금은 생계지만 그때 되면은 자아실현으로 바뀌겠죠. 직업이 네. 또. 자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번 주 볼만한 이야기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실 문화 퀴즈 준비하셨죠?
1: 맞아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등장했던 오늘도 많이 등장했던 단어 같아요. 자,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0: 1번
1: 브로드웨이
0: 2번
1: 할리우드
0: 3번
1: 실리콘밸리.
0: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했습니다. 영화 산업의 중심지 어디일까요? 1번
1: 브로드웨이
0: 2번
1: 할리우드
0: 3번
1: 실리콘밸리.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힌트 노래는요 보이 넥스트 도어 보넥도가 부르는 할리우드 액션.

0: 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나눠볼 작품 이야기, 어떤 드라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1: 아,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음악이 나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네, 2주의 메인픽은 요즘 입소문을 타고 가장 안방극장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화제작입니다. 유부녀 킬러인데요. 오! 저희가 이거 신작 소개 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제목만 보고 유부녀 킬러가 그 유부녀 킬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대로 뭔가 정말 유부녀인 킬러인 작품이죠.
0: 네.
1: 이게 이거 역시도 웹툰이 원작이에요. 저도 웹툰으로 봤었는데 로코킨이라고 불렸던 이제 공효진 배우가 정말 파격적인 변신으로 눈길을 끌었던 작품인데 다정한 아내이자 또 육아에 치이는 어떤 정말 워킹맘인데 사실은 그 일하는 게 악질 범죄자들을 은밀하게 처단하는 킬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것도 정말 만화 같은 상상이죠.
0: 그쵸 그쵸. 네. 낮에는 정말 평범하고 맞아, 맞아요. 다정하고 집안일 잘하고
1: 너무 잘해 너무 잘해.
0: 가정적인 그냥 주부인 줄 알았는데
1: 알고 보니 요 이중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에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회사원이 알고 보니까 그런 은밀한 조직이었던 거죠.
0: 너무 뜨문뜨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1: 하지만 아 이거 좀 스포일러지만 슬슬 네. 이제 눈치를 채가는
0: 아, 그래요?
1: 그런 분위기가 돼서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네. 이제 눈치를 챘어요 지난주에.
0: 아 저는 이 유부녀 킬러를 본방사수 하지는 못했고 또 역시 그 이렇게 쇼츠에서 아. 이제 잘라서 보기는 했는데. 그 공효진 배우와 부부로 나오는 부분이 정준원 배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분의 직업은 극 중에서 뭔가요?
1: 기자예요. 사회부 아. 기자. 그리고 이 킹피셔라고 불리는 이 킬러를 취재를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했던 기자인데 아.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아주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 정체를 모르죠.
0: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또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킬러 하면은 생각나는
1: 뭔가
0: 영화가 미스터 앤 미세스 뭐 스미스였나?
1: 그거보다 더 과거로 킬러들의 수다까지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신한준 배우, 원빈 배우 나왔고 신학인 배우 나왔던
0: 아이, 진짜
1: 아시잖아요.
0: 알죠.
1: 그거까지 가야지 미세스는 좀 약간 젊은 영화한테 속하는 것 같은데요.
0: 아 들켰네. 네. 모른 척 하려고 했더니 네. 어쨌든 킬러 이야기는 언제든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 재밌죠.
0: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서 그런가?
1: 친구 중에 킬러 있어요?
0: 아,
1: 없어요. 없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어떤 사람 뭐 예를 들면 이 드라마에 나오면 뭐 회사원이라든지 네. 변호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그쵸.
1: 근데 내가 아는 주변에는 저도 킬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야. 만화 같은 상상력.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죠. 또 킬러가 나쁜 일을 하는 킬러는 또 아니에요. 항상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 기준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네. 사회적 법이 충분히 그들을 단죄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면 아주 흉악 범죄자인데 잠깐만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0: 시청률이 진짜 잘 나왔나 봐요.
1: 잘 나왔어요. 시작하고 중반쯤에 한 10%대로 올라가서 사실 예전에 김부장이
0: 김부장 너무 재밌었잖아요.
1: 아주 잘 됐었잖아요. 10%대로 한참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어떤 작품이 바통을 이어받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유부녀 킬러가 10%대를 넘었다가 현재는 잠깐 9%대로 내려앉았지만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김부장과 유부녀 킬러를 봤을 때 네. 사실은 이거거든요. 사실 법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단을 받지 못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0: 아.
1: 김부장 같은 경우에는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아주 통쾌하게 악당들을 다 무찌르고 가는 이야기라면 유부녀 킬러 역시도 그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 악인들을 직접 처단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0: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1: 사적 제재라는 표현을 쓰거나 사적 단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소개하기도 했던 작품 중에 이제 모범택시 같은 작품 역시도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런 중요한 건 있죠. 사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니까 이런 작품들이 사랑을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안 되겠죠.
0: 안 되죠.
1: 그러니까 가끔 이게 현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 뉴스화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안 됩니다. 영화와 영화, 드라마는 드라마.
0: 그렇죠.
1: 콘텐츠는 콘텐츠로 봐야 되고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 이거고 현실에서는 정말로 경찰, 검찰 이런 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0: 자, 김 부장에 이어서 뭔가 재미난 이 비슷한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 유부녀 킬러. 크, 재밌다. 이거 다 보셨어요, 근데?
1: 저는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봤습니다.
0: 오, 정말요?
1: 저는 지금 방영하는 모든 작품을 다 봐야 되는 게 직업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0: 너무 재밌는데 항상 또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재밌죠. 항상 재밌더라고요.
1: 또 수치가 또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추천해 준 건 저의 바람이라면 지금은 아무래도 모두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볼까요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그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퀴즈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퀴즈는요?
1: 자,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0: 1번
1: 브로드웨이,
0: 2번
1: 할리우드,
0: 3번
1: 실리콘밸리.
0: 자, 이 셋 중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복스 킬러.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보. 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렸는데요. 정답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7165님 정답 1번 방송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다음 문자 계속해봐요. 네. 6199님
1: 할리우드 2번.
0: 자, 0980님
1: 2번 할리우드.
0: 8060님
1: 2번 할리우드.
0: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 아, 어려웠네. 브로드웨이가 사실 또 여기 뮤지컬이나 그쵸.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알려진 도시다 보니까 네.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0: 1번이냐 2번이냐. 자, 9077님 정답 할리우드. 10년 전에 딸들이랑 아니 그러지 마. 자, 할리우드 가서
1: 우리나라 배우들의 손도장을 보면서 무척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10여 년 전에 딸들이랑 네. 그쵸? 네.
1: 할리우드 좋죠.
0: 그 2658님
1: 정답 할리우드요. 오늘 출근길에 사고 난 곳이 여러 곳이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리네요. 덕분에 행여와 1, 2부를 다 듣는 중입니다.
0: 다행이다.
1: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쵸. 빨리 도착하셨으면 2부인 제가 나오는
0: 그러니까요.
1: 제가 나오는 것만 못 들었을 뿐 같아서 다행히 그 부분은 좀 다행이네요.
0: 그러니까요. 8624님은 3번 할리우드. 8년 전에 LA를 여행한 적 있어요. 산 위에도 할리우드라는 알파벳이 라라랜드 영화 생각나네요.
1: 할리우드 3번이 아니고 2번인데
0: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 아, 다들 알긴 아는데 뭔가 지금
0: 헷갈리시나 봐요.
1: 아, 저희가 힌트도 그렇게 많았기 다음에 할리우드 액션 노래도 틀어드리고 그쵸,
0: 그쵸. 네, 근데 1, 2, 3번이 헷갈리셨나 봐요.
1: 아, 좀 어려워.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다른 라디오 퀴즈에서 문제가 어려워.
0: 그래요?
1: 네. 누가 봐도 막 정확히 답인 것만 막 남겨놓는 애들이 많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어려워. 난이도가 있어.
0: 참고하겠습니다.
1: 틀릴 수밖에 없어. 아, 진짜로 좀 쉽게 좀 내줘요.
0: 아, 알겠습니다.
1: 나 같으면 알겠습니다. 1번 부산, 2번 할리우드, 3번
0: 부산도 영화제, 국제영화제 있잖아요.
1: 아니, 미국이라고 했잖아.
0: 아, 맞네.
1: 뭐 약간 그런 평양, 뭐 3번 뭐 이렇게 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0: 알겠어요.
1: 아, 미국은 아무래도 할리우드가 영어니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셔야죠.
0: 알겠습니다. 우리 할리우드 얘기한 김에 영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평론가님의 신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1: 맞아요. 저의 신작은 아니고 네. 제가 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네. 나온 신작이 하나 있죠. 계속 이제 말했던 영화 감독님들 인터뷰집. 사라지는 극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책인데 나의 극장에서라는 책이에요. 뭐 이제 모두가 아실 법한 유승환 감독님이라든지
0: 최근에 휴민트
1: 나왔죠. 원래 베테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곽경택 감독님.
0: 그분도
1: 친구로 많이 알려져 있던 감독님이고 강윤성 감독님 범죄도시를 처음으로 열었던 분이고 카지노라는 작품을 하셨었죠. 조성희 감독님은 그 승리호
0: 승리호 유명하죠.
1: 맞아요.
0: 땡플릭스에서 또 많이 유명을 했고
1: 김태리 배우가 나왔던 송중기 배우랑 그리고 뭐 김미조 배우라고 저희가 최근에 경주기행 소개했던 입봉했던 그 감독님도 하셨고 그리고 배우분들도 좀 참여를 하셨는데 이희준 배우
0: 우와 유명하죠. 와. 연기파 배우
1: 맞아요. 박병은 배우 이 두 분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배우들이라서 그렇죠. 배우들 중에서 사라지는 극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조용욱 음악감독이라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의 영화 음악을 다 맡고 계시는
0: 어쩔 수가 저희가, 없다
1: 맞아요. 어쩔 수가 없다도 하셨고 제천음악제 뭐 가신다고 저희가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이분 역시도 음악감독이지만 영화를 너무 당연히 사랑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던 영화인 12명의 인터뷰집 나의 극장에서가 나옵니다.
0: 인터뷰집 그러니까 책이에요. 책이 네. 이제 우리
1: 제 책은 아니지만
0: 평론가님 네. 출판사에서 만든
1: 책입니다.
0: 어떻게 그렇게 또 모았대?
1: 영화 평론가님이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모였고 또 아무래도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저희가 또 그런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극장이라고 하면 제가 요즘 친구들 네. 젠지 세대들을 만나면 극장이 뭔지 알아?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 공연하는 연극하는 이런 데를만 극장이라고 생각해요.
0: 영화를 보는
1: 저희는 것은... 영화를 보는 극장 뭐 어떤 지금 사라진 서울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0: 그건 저도 몰라요.
1: 뭐 사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극장들로 가서 봤는데 지금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런 표현 극장에서 영화를 안 봐요.
0: 아, 그쵸.
1: 그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그런 이야기를 했던 세대입니다. 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0: 이렇게 또 영화를 다룬 책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우리가 계속 영화나 드라마 얘기만 하는데 또 예능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아, 제가

0: 신작 소개를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뺐던 작품들이 있는데 빨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좋아요. 우리 피지컬 백 너무 사랑하잖아요.
1: 너무 재밌었죠.
0: 피지컬 백, 피지컬 아시아까지도 막 소개를 했던 우리 코너에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해외로 수출됐다고 했잖아요. 코멧이.
1: 이거 K컬처의 네. 위상이야.
0: 이번 주에 피지컬 백 이탈리아 편이 오픈을 합니다.
1: 이탈리아에 가서 네. 그 피지컬을 겨누는 거예요?
0: 이탈리아 이제 남녀가 이제 막 피지컬 백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게 이제 땡플릭스 통해 공개됐고 이번 달에 또 이후에는 멕시코 편이 공개됩니다. 거기 또 이제 멕시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피지컬을 겨루는 장면들이 나오죠.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한 어떤 포맷이 땡플릭스 통해서 각 나라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재밌겠어요.
1: 막 우리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도 막 맞아, 해외 맞아. 각지에서 또 네,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0: 그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이면 이제 그
1: 프로듀스 101인가? 예, 그런 게 막 중국에서도 맞아. 수출돼가지고 중국 사람들끼리 막 또 겨루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0: 신기한 것도 진짜 K-콘텐츠의 힘이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박현미 문화평론가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0: 2번 할리우드였습니다.
1: 네, 할리우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보기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네, 오늘 이런저런 작품들 많이 다뤘지만 왜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드라마처럼 통쾌한 응징이 되지 않고 묵묵히 버틸 때가 많지만 오늘만큼은 시원하게 모든 걸 털어버리는 홀가분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오늘도 너무 재미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강했죠?
0: 네, 했습니다.
1: 그래도 다행히 저희 월요일에는 수업이 없으신가 봐요.
0: 네, 일부러 저 라디오 때는 수업을 아예 뺐어요. 저번에 뛰어가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서.
1: 너무 감사해요.
0: 네, 이제 안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몇 과목이나?
0: 이번 세 과목.
1: 교수님, 이번 한 학기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같이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끝곡은요,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들으시고요. 내일은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는 이리온 서재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떤 책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저는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그 술잔에서 만나는 이슬? 오늘은 술잔이 아니라 풀잎 끝에 맺힌 이슬입니다. 어느새 흰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이거든요.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잠잘 때 아무리 얇은 이불이라도 덥다고 발밑으로 밀어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녘이면 스르르 슬며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불 한 자랑 끌어당기는 사이에 가을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새로운 계절과 함께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9월 7일 9월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첫 곡은 소녀시대 효리수 로키 인 러브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 참 좋은 가수 여러분은 이슬 좋아하시나요? 김정배님은 저도 이슬 좋아해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와, 4번이요? 좀 많지 않나요? 괜찮나요? 잘 모르겠네. 아, 오늘은요.